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의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 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편에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새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후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사리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서로 죽은 동사기야 칼에 맞은 동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와, 아니 너무나 고즈넉한 진짜 네. 옛날 한옥 건물 앞을 지나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데이트 코스이자 관광 명소라는 네. 북촌 한옥 마을인데
1: 맞아요.
0: 지금 이런 곳은 진짜 누군가 살고 계신 집인 거죠?
1: 네.
0: 오,
1: 진짜 전통과 어떤 현대의 또 조화스러운 곳이 가장 여기거든요.
0: 네. 그래서인지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네.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요즘 또 이곳에 아주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 해요.
1: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1: 이번에 개관한 바로 푸트라 서울입니다.
0: 푸트라 서울. 네.
1: 이름을 좀 어색해하는데 라틴어로 푸트라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해요.
0: 아, 퓨처.
1: 맞습니다.
0: 그래서 푸트라 서울. 뭔가 전통과 한옥이 존재하는 곳에 미래를 뜻하는 미술관이 지어졌다.
1: 네.
0: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1: 그쵸.
0: 한번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관광객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1: 확실히 외국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다.
2: 한옥이 즐비한 이곳에 네. 굉장히 모던한 건물. 진짜 누가 봐도 아 새로 생긴 건물이구나 싶은
1: 맞아요.
2: 미술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1: 무려 9월 5일에 개관했고요. 네. 푸트라 서울입니다.
2: 푸트라 서울 네. 진짜 많이들 요즘에 볼 수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공간인데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2: 궁금해요. 오.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어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네. 누구나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1: 한국인이라면 다
0: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1: 그럼요. 이 처음으로 비디오 아트를 알렸던 선구자잖아요.
0: 네네.
1: 저도 사실은 이제 백남준 작가를 어릴 때부터 하도 교과서에서도 보고 들으니까 네. 누구나 다 아는 작가가 됐죠.
0: 그렇죠. 이제 이것만 봐도 아 백남준 작가의 네. 작품이구나라고 맞아요. 알 수가 있을 텐데
1: 처음에 비디오 아트가 딱 나왔을 때 대중들은 되게 생소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0: 네.
1: 비디오가 어떻게 예술이 되냐.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이 됐잖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술관의 포부가 아닐까. 우리 여기서 전시되는 작가가 앞으로 미래의 백남준 같은 좀 앞서가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더 새로웠어요.
0: 이번 첫 전시와도 쫙 연결이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일지 신발을 벗고 입장을 해달래요.
1: 네.
0: 아 굉장히 아니 보통 전시장에 들어와서 신발 벗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1: 저도요.
0: 아 여기 신발 주머니가 신발 주머니를... 따로 있네요.
1: 신발을 벗고
0: 신발로 감상하는 전시.
1: 네.
0: 굉장히 시작부터 독특한데요.
1: 그러니까.
0: 네. 기계가 자연을 꿈꿀 때 어떤 모습일까? 라는 어떤 화두를 던져주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처음 봤어요.
0: 봤어요?
1: 봤죠.
0: 뉴욕에서?
1: 봤는데 처음 보는 작가가 무슨 영상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저도 호기심 갖고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0: 네.
1: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AI를 사용한 작품으로는 최초로 영구 소장됐어요.
0: 챗GPT 시대가 돼서 네. 어디까지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정말 가수보다 더 똑같은 목소리에 AI가 노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1: 네.
0: 사실은 AI가 작업한 예술 작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1: 많죠.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마에서 소장을 했다는 건 네.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1: 그렇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이잖아요.
0: 네.
1: 가장 최초로 소장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술 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0: 와, 아니 무슨 사이버 공간에 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1: 네. AI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이 뭐냐면 작품이라기보다도 네. 그 소스들을 모으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자연들을 뭐 나무나 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0: 아나돌의 작품도 궁금하지만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네, 컸거든요.
2: 맞습니다. 네.
0: 맨발로 사실은 미술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감촉이 나쁘지 않네요.
1: 저 약간 양말 벗어보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0: 벗어보세요.
1: 그러네. 와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팁도 드리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와도 괜찮겠다.
0: 무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1: 수정하겠습니다. 네, 양말 신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LA에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가 있대요. 네. 연구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건데 한국인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0: 자랑스러워요.
1: 네, 맞아요. 네.
0: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3: 네. 아, 네,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희라고 합니다.
0: 네. 일단 직함 자체도 굉장히 생소해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네. 네. 그러면 래픽 아나돌이라는 어떤 스튜디오는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인 거예요?
3: 아,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는 래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의 리더십 아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딩을 하는 코더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과학자 또 뭐 바이오 다 과학자 이런 분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네.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내에는 한 20명 또 전 세계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 건축가까지 함께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봤듯이 네. 학습을 이제 시키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었을까요? 저 위에 라지 네이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3: 맞아요. 라지 네이처 모델은 챗GPT 같은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모델링해서 만든 저희만의 단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기계가 사고할 수 있다면 기계가 꿈꿀 수 있다라는 모토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기계가 자연의 지능으로 사고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궁금점에서 출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지금 2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전시가 그 네이처 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생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오면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전에 왔던 네네. 미술관과는 좀 다른데 이번 이 전시를 관람할 때는 어떤 것을 좀 주안점으로 삼고 저희가 구경하면 좋을까요?
3: 네. 저희가 스튜디오로서 AI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데이터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을 그냥 끝난 어떤 작업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 거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공유하려고 많이 쉐어하려고 노력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0: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갤러리 1번에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지 네. 갤러리 2번에서는 그 수집하고 정리된 데이터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3번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한 추상화 작업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에 마스터피스는 이제 편안하게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작가와 AI가 많은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0: 그게 딱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어떤 값을 도출하려는 노력보다 협력해서 대화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보통 저는 아무래도 고전 회화나 조각 쪽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그럼에도 이 AI가 만든 작품들 그걸 봐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 이게 계속 제작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회화나 조각을 이렇게 대체한다라는 것보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AI와 함께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거를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로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탐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도 아 회화 대신 이거 봐야지 보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세계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은 모네 이후에 어떤 새로운 회화 기법이 나왔을 때 네. 센세이션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AI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방법
1: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
2: 있어요. 미술사의 또 하나의 네. 새로운 사조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2: 어머. 어머 저 뭐야?
1: 신선하다.
2: 저 어디가 끝인 거예요?
1: 아 거울이 있으니까 그 역할이네.
2: 앞뒤로 다 거울이 네. 있어서 막 나 약간 소름 끼쳤어 지금. 와. 막 그 빨려 들어가는 지금 터널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 길고 네. 좁은 공간에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1: 소름이다.
2: 왜 우리 놀이기구 탔을 때 네. 출발할 때 슉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1: 저도 봤을 때 처음에 사진으로 접했을 때 네. 여기가 엄청나게 긴 공간인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
1: 거울 때문에 착시였네요.
2: 오 지금 우리가 또 있고 또 있어.
1: 재밌다.
2: 끝까지 있고요. 네. 이 옆에 이 화면은 이게 약간 미디어 터널이라고 봐야 되나요?
1: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정보를 수집한 것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2: 아 여기.
1: 네 래핑 아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정보에 둘러싸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래요.
2: 아 우리 인간이 너무 무수히 많은 정보에 둘러싸인 상태.
1: 네. 와 근데 되게 재밌다.
2: 약간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보면 우주에 빅뱅에 막 빨려 들어갈 때의 그 묘한 느낌.
1: 맞아요.
2: 그것도 들고 지금부터는 약간 어떤 꽃의 모습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
1: 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2: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2: 데이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계산한 다음에 명령어를 내려서 이제 아주 훨씬 더 정교하게 느껴지지
1: 그러니까.
2: 않아요?
1: 네. 진짜 일반 영상 보는 느낌이 아니라 네. 저는 약간 어떤 지구상에 지금까지 못 봤던 생명체를 보는 그렇죠. 느낌?
2: 와. 와. 이번에 어머.
1: 뭐야?
2: 매트릭스 같아요.
1: 약간 진짜.
2: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요? 와. 방금 전에 봤던 자연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는 기계의
1: 모습?
2: 어떤 과학의 모습.
1: 네.
2: 그래요. 맞아요. 숫자가 막 돌아가고. 오. 오늘 랩

0: 와, 이건 또 뭐야?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와,
1: 디테일하게 보면 다 진짜 자연의 모습이라. 와.
0: 어지러워.
1: 되게 계속 움직이니까.
0: 네, 약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아.
1: 내가 움직이는 느낌이야 지금. 네. 롤러코스터 산 느낌이에요.
0: 와, 이거는 지금 폭포의 모습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폭포예요.
1: 그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 존재하는 폭포가 아니라 AI가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폭포예요.
0: 나 이과수 폭포인 줄 알았어.
1: 그죠.
0: 와. 와, 아, 이것도 진짜 왠지 실제 하는 곳이 아니라 네. AI가 만들어낸 맞아요. 가상의 자연 공간인 거죠.
1: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판타지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0: 영화 속에서 볼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같아요.
1: 약간 와. 중국도 생각나지 않아요?
0: 지금 약간 이곳은 그런 약간 예.
1: 무협 영화 찍을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지금 제 코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어디서 냄새나지 않아요?
1: 그죠.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단순히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중 감각이에요. 그래서 향까지도 나고 있어요.
0: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까지?
1: 그죠.
0: 와.
1: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 하는 향이 아니라 네. 향기 분자 50만 개를 수집해서 AI가 직접 만든 향이래요.
0: 아, 이것도 AI가 만든 향이에요? 네. 스멜.
1: 신기하다.
0: 좋네요. 네. 네. AI까지 이용해서 어떤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미술 역사에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팁을 살짝 드리면 이런 작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 번 쓱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천천히 변화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0: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봐라.
1: 그쵸.
0: 네.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도 문이 반쯤 와. 이렇게 열려있어. 어머! 바닷속이...
1: 신기하다.
0: 우와. 아, 그리고 바닥은 거울이에요.
1: 그러네요.
0: 이야.
1: 와.
0: 어머머.
1: 바닥을 봐도 작품이네.
0: 네.
1: 오.
0: 아, 왜 맨발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1: 네.
0: 아. 예.
1: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푸른 바닷속 산호의 이미지예요.
0: 아.
1: 네. 근데 좀 작가가 좀 좋았던 게 네. 멸종위기에 처한 이 푸른 산호초에 영감받아서 그 1억 개의 이미지를 데이터랜드에 저장했대요. 그걸 이용해서 AI가 만들어낸 거죠.
0: 어.
1: 관람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계와 자연이 완전 상극이 아닌가.
0: 네.
1: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두 개를 잘 조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을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보존하려는 의미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기계 아니면 자연과 기계 극과 극이 있지만 이거를 다 잘 융합하려는 어떤 의도.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방송이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0: 좀 힘들면 앉아서 보라는 거.
1: 맞아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봐도 되고 네. 또 그냥 누워서도 봐도 되고 편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가시면 됩니다.
0: 그럼 한번 앉아볼까요?
1: 좋아요.
0: 네, 제가 가줄게요. 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야 진짜 아니 바닷속에 잠수함을 타고 들어와 있는
1: 그게 진짜
0: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1: 바닥이
0: 와, 이 바닥에 비친 저 위의 영상을 보는 그 느낌도 있고
1: 와.
0: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1: 그러니까 와, 와. 누워서 보니까 또 색다르다.
0: 잠수하는 느낌 아니에요? 네. 그쵸?
1: 파도 치는 것 같아.
0: 네.
1: 근데 저는 사실 AI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하길래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0: 네.
1: 너무 재밌어요.
0: 저도요. 저는 그냥 되게 어렵고 난해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니까
1: 네.
0: 아 이런 영상을 AI가 어떤 식으로 구현했구나 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현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나르시시스트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져들잖아요. 이제 21세기인 거야. AI가 생성해낸 이미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1: 오.
0: 와.
1: 아, 이제 이게 확실히 AI라고는 하지만 자연과 공존하니까 또 작가의 그 의도도 너무 좋네요.
0: 네.
1: 돌고래 같기도 하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바다보다는 약간 픽셀이 막 쏟아지는 그쵸. 것 같아요.
1: 와.
0: 여기는 마치 무슨
1: 와 깜짝 놀랐어요.
0: 영화 진짜 영화만 아니에요?
1: 진짜?
0: 오페라 하우스 같기도 하고
1: 와 뭐야.
0: 아니 일단 공간의 그
1: 놀랍다.
0: 높이 자체도 굉장히 크고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전시를 볼 수가 있는데
1: 네 맞아요.
0: 우와
1: 이 높이가 무려 10.8m예요.
0: 10.8m요?
1: 네. 와 그래서 사실 가까이서 느낄 수가 없어서
0: 아, 그래서
1: 멀리서 볼 수 있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0: 우와.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돼서 이제 이 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죠.
1: 네. 굉장하다.
0: 네. 이 전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행성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가교가 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현상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이 작품, 영상 작품 제목이 네. 되게 재밌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기계 환각이에요.
0: 기계 환각. 네. 환각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환상 속에 도취된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1: 딱 저 중간 작품이 그런가 봐요.
0: 자연 속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하지 않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탄생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 좀 아름답다라고 진짜? 표현되네요. 네.

0: 계단도 조명 설치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돼 있네요.
1: 되게 신경 썼다.
0: 네. 와.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영화관 벽처럼 방음 시설이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엄청난 스피커가 이 주는 압도감.
1: 진짜 공들였다.
0: 그러니까, 네.

0: 시작할 때 처음에 관람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AI가 창조해낸 영상의 네. 이미지를 기대하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맞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높은 층고와 그다음에 화면과 음악 소리에 압도돼서 그런지 네. 몰라도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 와, 그런 생각 들어요. 뉴욕 현대미술관이 그냥 수집한 이유가 있구나.
0: 진짜 산호가 아닐 텐데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1: 그러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양쪽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또 중간에 새로운 예술이 나오는 거죠.
0: 그냥 이 작품 하나로만 봐도 네. 아주 놀랍습니다.

0: 성당하고 한국적인 건물이 함께 성당을 이루고 있는데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1: 신기하다. 여기 들어올 생각 별로 못했었거든요.
2: 저도요.
1: 지나가기만 했지.
0: 우와
1: 아, 이렇게
0: 은선재 너무 멋있네요.
1: 네, 멋있는데?
0: 네.
1: 밖에서 볼 때랑 느낌이 또 다른데요?
0: 아, 지금 기도를 또 하고 계세요.
2: 그렇구나.
0: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 AI가 등장하고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네.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도 좀 혼란스럽긴 했었는데 그냥 작품을 만나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1: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네. 이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백남준 예술가도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예술이냐 비디오 아트냐 했지만 네. 지금은 거장으로 평가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미 AI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0: 네. 오늘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정겨운 골목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을 연 푸트라 서울에서 또 최첨단 어떤 AI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네. 마지막에는 가회동 성당까지 들어와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1: 맞아요.
0: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

이쁘다.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1: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4: 대박.

상황이 후윤득 평화야. 토끼의 가은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술이요?
1: 식혜.
0: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거.
1: 동동 띄워진 식혜.
0: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1: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종 씨는요?
0: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1: 이열치열.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 줄 때.
1: 어떤
0: 그때
1: 요리요?
0: 전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1: 아, 닭곰탕.
0: 뜨끈하게 오히려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군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1: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아빠와 언니랑 서로 응원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2: 근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3: 아, 국악 본능이?
0: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2: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3: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 그게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예, 방자야. 저 건너농님 속에 울긋 불고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3: 잘한다.
0: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3: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0: 그래요?
3: 삼계탕을?
0: 예, 얘기해봐요. 그래서
2: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1: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3: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0: 거기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2: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0: 왜요?
2: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가행렬 같은 멋진 문화

0: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 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 그러네. 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2: 좀 좀 해주세요.
1: 예. 자, 그리고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3: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3: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2: 그럼 한번 해주세요.
1: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아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예, 정말 낭만이 네. 살아있는 이 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학교

0: 시절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단 최고입니다.
1: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0: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네.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네.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애틀랜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I know.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네네.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오.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2: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2: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0: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 네.
0: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2: 오.
1: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2: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0: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2: 네.
0: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1: 네.
2: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7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보니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 저를 세상에 알리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볼래?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네.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쵸. 그래서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네.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여름의 정취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피리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피리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신봉사. 맹덕이니 잃고 황성길에 올라갈 때 날이 차차 밝아지

제

온유월 삼복 성염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시인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꼴물이 초르르르르 저 꼴물이 꼴꼴 열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차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버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느냐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내려가서 의복을 헐헐 벗어놓고 물에다 붕덩 들안드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안 주먹을 덥석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0: 하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0: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2: 어떻게? 네.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네. 눈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2: 네.
1: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0: 아~
1: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네.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2: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네.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진짜 대단한 그렇다.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1: 네.
2: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0: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현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0: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2: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2: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2: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2: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2: 지금 생각해도 화가 네.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네.
2: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2: 알고
0: 당신의
2: 계셨어요?
0: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국악을 발굴하는 국악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살이 됐는데요. 올해 대회에서 발표된 곡을 포함하면 총 180곡의 국악창작곡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바로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인데요. 국악창작곡 개발과 국악인재 발굴이라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덕에 올해부터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이 기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됐습니다. 이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더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올해 대회에는 모두 64팀이 지원했고요. 1차, 2차 예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 10팀이 지난 6월 25일 본선 경연 대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등보집은
1: 간대요. 전통의 뿌리 위에 창작 국악을 꽃피우다. 전통의 숨결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축제.
2: 우리가
3: 21세기 한국음악의 뿌리를 뽑는다.
1: 지난 6월 25일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을 발굴해온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4: 화이팅!
1: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20년간 180곡의 창작 국악곡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5: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지난 20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창작 국악의 대표 등용문이자 공신력 있는 경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20회를 맞아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1: 올해는 64개 팀이 지원해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막바지 연습의 한창인데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됐을까요?
6: 긴장되지만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7: 우리가 21세기 한국음악의 주인공이다!
0: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을 지닌 하모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야금, 아쟁, 바이올린. 동서양의 현악기가 모인 팀 하모예는 참가곡 블랙웨이브로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는데요.

0: 너무 이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양경 팬들 파이팅!

네 번째 무대는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팀, 조선 버전입니다.

0: 일단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네.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2: 우연히 들른 펍에서 초기 로큰롤 장르인 로커빌리를 알게 됐다는 개호주 밴드. 경기 잡가인 장기타령에 블루스와 컨트리 리듬이 어우러진 로커빌리를 접목해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사이팀인데요. 경기민요 개성 남봉가 속 박연폭포의 절경을 감도라든다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참가번호 9번 비랑은 말의 울음소리는 해금으로 힘찬 말발굽 소리는 타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0: 선우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마지막입니다.
3: 잘 즐겁게.
2: 틀려도 좋아요.
3: 재밌게. 네.
2: 신나고.
3: 그렇죠. 마지막.
2: 오케이.
3: 가자.
2: 하나, 둘, 셋.
4: 파이팅.
5: 마지막 무대는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을 가진 팀. 적감의 비나리입니다. 전통 비나리를 전자음악으로 재구성했는데요.

0: 때문에
1: 네. 올해도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0: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먹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 우리 K-POP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에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한 10팀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장려상 4팀과 동상, 은상 각 두 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0: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
4: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제 네. 금상 한 팀과 대상 한 팀의 시상만 남았는데요.
0: 21세기
1: 대통령상 승격 이후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상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까요?
1: 남은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2: 두 팀.
1: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2: 네. 제이스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호주 밴드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3: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4: 올해는 뭔가 기획팀까지 꾸려서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뭐 보컬 중심의 곡도 있지만 뭐 장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다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창작 방향이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전통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풍성하게 꽃피는 창작 국악.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축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1: 네, 영광스러운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개호주 밴드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개호주 밴드의 신명나는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개호주 밴드, 이름의 뜻 궁금하시죠?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앞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호랑이로 성장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호주 밴드를 비롯해 올해 본선 경연대회에 오른 하모예, 삐에로, 염경관, 조선 버전,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까지 정말 열정을 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내고요. 비록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4팀의 지원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온 우리 창작국악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더 큰 꿈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당시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지역과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에 시대에 따라 우리 정서를 대변한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관악 아트홀에서 열린 음악공장 노을량의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세대별 아리랑인 만큼 출연자 역시 삼형제 노래팀 준찬솔, 관악 구립 여성합창단, 경기민요 소리꾼 송지연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세대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가사에 지역의 향토 아리랑 선율을 더해 색다른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서로 풀어낸 세대별 아리랑 지금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아리랑 아리랑
5: 아라리요 다섯 세대가 풀어내는 아리랑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시대를 건너온 아리랑이 새로운 우리 가락으로 전 세대가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무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아트홀에서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입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국악그룹 음악공장 노을량이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는데요.
6: 네, 이번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아주 큰 그릇 같거든요. 여러 세대 애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꼭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아리랑을 들어봤으면 해서 음원을 만들었는데 공연화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 세대에 맞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직접 노래하는

0: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추가해서 좀 판을 넓힌 공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2: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사회자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 황석정인데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높다고 합니다.
1: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대별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아리랑이 그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난 언제 자라 멋진 어른이 될까.
2: 세대별 아리랑 첫 무대는 어린이 아리랑인데요. 삼형제 노래팀인 준찬 소리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을 담은 어른이 대명과 열두띠 동물과 십이지신 이야기를 흥겹게 풀어낸 열두띠 동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표현했는데요.

0: 엄마가 늙어지면 슬플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뭔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 날좀 보소. 나를 좀 보소.
2: 어른과 아이 사이. 청소년 아리랑을 만나볼까요?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세 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사춘기의 기억을 담아낸 안녕 어른과 미량 아리랑을 바탕으로 밝은 응원을 전하는 노래 Look at me가 청소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많이 벌어 죽을 때 싸가냐 홀쭉홀쭉 내 지갑 알바에 붙어라 열심히 할게요.

0: 우선 그 세대가 원하는 얘기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가 제일 주목이 돼서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이 저희 딸의 그 마음과 같아서 되게 그런 가사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1: 이번 무대는 음악공장 노을양이 부르는 청년 아리랑입니다.
2: 아줏거리 동백아 열지 마라.
1: 강원도 아리랑에서 출발한 팝 발라드 아줏거리 동백아로 사랑을 노래하고
2: 아리랑 나의 노래가
1: 나를 위한 아리랑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무대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중년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젊음은 떠나가지만 인생의 봄날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노래 봄날을

0: 돋보기가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곡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1: 12곡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곡에서 마지막 끝머리에 있을지라도 그 이 순간을 봄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 세대별 아리랑은 이렇게 중년의 마음을 담고 어르신 아리랑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무대는 어르신 아리랑 경기민요 소리꾼 송지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노래한 다정도 병이랍니다로 인생의 황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0: 어린 날의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같이 걸어 어떤 날이랑 고개를 걸어갈까 어떤 봄날을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1: 각 세대별로 느껴지는 어떤 애환과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사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2: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아리랑은 어떤 곡이셨어요?
3: 어린이의 노래로 시작해 어르신의 노래로 마무리된 무대 세대를 넘어 아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우리의 일생을 담은 노래로 재탄생됐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2018년 결성한 국악그룹으로 여러 섬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섬 아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022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세대별로 즐겨 듣는 대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 세대별 아리랑을 공연해 왔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의 대표 민소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대별로 담아내고자 세대별 아리랑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의 형태는 수십 가지여도 하나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처럼 오늘 불린 노래들도 아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독보적인 가창력과 넘치는 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리꾼이자 가수죠. 2020년 트로트 싱글 사랑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 신승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신곡 연연을 발표한 신승태를 만나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저희 문화인 공감은 처음 오셨잖아요.
5: 네, 처음 왔습니다.
4: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 아, 우리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소리꾼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4: 네, 아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5: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요. 실물로.
4: 키도 작아요.
5: 예. 아니, 키보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4: 그럼,
5: 너무 아니, 좋으시네요. 비율이.
4: 승태 씨야말로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건장하고.
5: 그러니까 약간 너부대대 스타일.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4: 억울해 우리.
5: 손해보잖아요.
4: 그러니까.
5: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4: 왜요?
5: TV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4: TV 안 나왔으면 승태 씨 그 끼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5: 어디를 썰어도 풀겠죠. 어디서.
4: 야, 아니 진짜 요즘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5: 네.
4: 국악 방송에서 사랑하는 분. 진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30일에 콘서트를 열어서 네, 팬분들을 맞아요. 만났었고 요즘 그러면 방송 출연하시고
5: 네.
4: 또
5: 봄부터 네. 한 6월, 7월 초까지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우리
4: 행사철.
5: 가수들 또 행사철이니까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4: 네.
5: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2주 전에
4: 네.
5: 2주 전에 제가 신곡 발매를 했습니다.
4: 그러니까요.
5: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공격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인 공간까지 나와서
4: 네.
5: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신곡 나왔습니다. 하러

0: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0: 아니, 제가 왜 국악방송에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냐면 우리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2014 소리를 배웁시다. 배웁시다에 네. 출연해서 또 멋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럼 그때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에서는 김지선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1: 아,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티칭 선생님으로 간 거고 김지선 누나가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셨죠.
0: 그때는 어떠셨어요?
1: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 소리를 뭔가 이제 전문가의 이 소리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장르의 뭐 가수 다른 장르의 가수분들도 오셨고 뭐 개그맨 분들도 오시고 네.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우리가 하는 식임새를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뺄 건 빼고 그냥 정말 신나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이제 이 청자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0: 네, 근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걸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서 오. 저 이거 연습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막 행사 갔는데 만나가지고 저 그거 소리 배보고 노들강변 배워서 저 이제 부를 줄 알아요. 이런 이야,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속초의 아들이네요.
1: 네. 속초입니다.
0: 강원도 속초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고 속초 너무 좋잖아요.
1: 좋아하세요? 속초.
0: 너무 좋아하죠. 속초 너무 아이 낳고는 더 자주 갑니다.
1: 아이가 있었어요?
0: 아이가 둘이나 고마워요. 속초의 자랑을 좀 해준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 속초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고 네. 모두 우리나라의 뭔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휴가지가 어디세요? 하면 속초 그러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산도 좋고 산이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또 바다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0: 산도
1: 하잖아요.
0: 있고 바다도 있고
1: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좋아. 그리고 석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그 아바이 마을 석호가 이렇게 석호 아시죠? 이제 호수인데 이게 바닷물을
0: 가두는 듯이
1: 네. 돌이.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침전이요? 퇴적이요?
0: 갑자기 침전으로
1: 보면 네. 근데 두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호가 두 개가 있는 도시는 유일무이래요.
0: 네. 근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1: 그 아바이 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배 타고 이제
0: 안 들어가면. 가봤어요. 맨날 뭐 리조트만 갔죠 뭐. 그럼 이거 타고 이거 뭐죠? 속초아이인가?
1: 속초아이. 네. 거기서 속초아이에서 이쪽으로 직진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 배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0: 거기 살았었어요? 네.
1: 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동네에 있었는데 네.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0: 정말요? 이야. 아니 우리 신승태 씨 하면은 또 경연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경연대회 하면 MBN의 현역가왕 2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탑4에 맞아요. 오르면서 정말 신승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국악인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연대회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진짜 국악 대중화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앞서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고 역시 진짜 끼가 많구나 느꼈어요.
1: 아니 뭐 저는 그냥 뭐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요거
0: 밀어붙여.
1: 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0: 안 되면 제가. 말고 약간 이런.
1: 네, 그렇죠.
0: 끈하네요.
1: 안 되면 많은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으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이제 그 전향은 아닌데 네. 전향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국악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우리 소리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약간 송가인 씨가 사실 첫 스타트를 그렇죠. 끊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준수도 역시 네. 김준수 씨도 역시 송가인 씨랑 친하고 하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저 해볼까요? 송가인 씨한테 누나 저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 상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해봐라. 근데 왜냐면 이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영역에 확장이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나갔죠. 그리고 뭔가 저의 뭐 음악적인 뭐 영역의 확장 뭐 이런 막 거대한 그런 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실향민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
0: 네.
1: 그래서 피난 오신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다 거의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방앗간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 공부 10원짜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미나투
0: 네네.
1: 하시고 노시고. 근데 이제 뭐 멤버가 다 안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뭐 한 뭐 여섯 명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한 네 명밖에 안 된다 그럼 좀 기다리고 하시다가 뭐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니까 뭐 집 저희 집에서 고구마도 쪄 드시고 뭐 지짐도 해드시고 하면서 노시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하시는 노래가 그때 이제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돈돌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0: 어떤 거요? 들려봐.
1: 돈돌라리 돈돌라리니 날라리요 모래 강변에 돈돌라리요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북을 그리는 예. 고향을 그리는
0: 그게 그런...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배운 걸 아직까지 네. 기억하고
1: 그러니까 그래. 배웠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그냥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흘러간 트로트 옛날 가요들 네. 또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귀에 있고 네.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나중에 막 가수가 될 거야 나 저런 노래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0: 네.
1: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 경기 소리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네. 경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니까 약간 그 트로트 가수의 어떤 꿈이 약간 뒤에 이제 조금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송가인 씨가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맞다 나 트로트 하고 싶었지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왔냐 빨리 해봐라.
0: 두 분이 친구예요?
1: 저희 동갑 친구 저희 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전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도전한 건 현역가 아니고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서도 4위를 해가지고 계속 4위만 하는 지금 그 자칭 제가 국민4위라고
0: 네. 그러니까 네, 국민4위 진짜 4위도 돼야 되겠네요.
1: 네 돼야 됩니다 지금. 네.
0: 야 진짜 뭐 경기민요는 물론 발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진짜 춤도 잘 추더라고요. 네, 장르를 넘나드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신곡 연연을 네.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애절한 노래던데요. 또?
1: 맞아요.
0: 아니 이렇게 끼쟁이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또.
1: 전 사실 목에 네. 그런 슬픈 노래가 더 잘 맞아요. 제
0: 그래요?
1: 목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더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뭔가 감정이 더 뭔가 편안해요.
0: 어떤 곡이에요?
1: 막 이렇게 연연이라는 곡인데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0: 네.
1: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짜르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몰랐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닿아가지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노래를 막 들려주세요.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들 몇 개 뽑아가지고 해놨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들려주시다가 진짜 빠른 노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연연이라는 곡을 딱 들려주시면서 이건 너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들려줬어. 이 노래에 목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너 노래를 듣고 이거 너가 불렀으면 좋겠다. 너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0: 다르다.
1: 그래서 딱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 노래가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마음에 탁 왔어요?
1: 그래서 탁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
0: 네.
1: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이 연연이라는
0: 아니 곡을. 정차르트 정경천 작곡가님 네, 네.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 현철의 봉선화 영원이죠.
1: 네.
0: 진성의 안동역에서 네. 너무 좋은 노래들 또 유재석 씨 유산슬 이걸로 아마 많은 분들께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름을 알리셨을 텐데 합정역 5번 줄 네. 이런 노래를 또 편곡하시고 아 근데 여름 하니까 정말 신곡 그러니까 신나는 그런 댄스곡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끄는 노래는 따로 있었구나.
1: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뿌리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현역강 그 결승전에서 그 신곡 미션으로 받은 증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신나고 통통 튀는 노래들인데 트롯은 나온 지 10년까지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0: 좋다.
1: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약간.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사랑뿌리 너무 소문이 났어요. 예심에서 금지가 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0: 그런 곡들이 있어요.
1: 사랑뿌리 그만 불러라.
0: 대회를 나갈 때는 선곡이 진짜 중요해요.
1: 그러니까 그 노래를
0: 입소문을 탄 거지.
1: 맞아요.
0: 부르면 많이 본선에
1: 떠. 맞아요. 지금 입소문을 타서 다 사랑뿌리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뿌리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신곡이고 더 해야 되고 빠른 노래들은 이제 두 개나 있고 그거를 막 이제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0: 네.
1: 이럴 때. 아,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0: 이미지 변신.
1: 예, 연연이라는 곡 하나 했습니다.
0: 한번
1: 그럼 이제 그 사랑꼴이랑 요 증거가 뜨면은 같이 따라서
0: 예, 그렇죠.
1: 예, 예. 오죠.
0: 연연.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1: 연연이요?
0: 네.
1: 같이 조금 불러볼까요?
0: 네.
1: 아,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그리 기억하는가 매여 있는 아픈 기억아 제발 나를 놓아줘 이런 노래입니다.
0: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면 연연하죠. 못 놓죠. 예.
1: 그 제목은 연연하지 않고 예. 난 모든 것을 버리고 후루룩 떠나겠다. 내 곡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홍보할 때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루룩 버리고 떠나겠다. 하지만 이 노래 좀 연연해 주십시오. 저는 좀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트곡에 네. 히트 시켜주세요.
0: 아,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너무 좋습니다.
1: 첫 소절부터 아 이렇게 시작해서
0: 그러니까.
1: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살살 불렀는데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좀 들어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0: 진짜 좋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신승태 씨에게 가요계 단짝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1: 예. 예.
0: 지난 6월 KBS 브루의 명곡 예. 트로트 절친 가왕전 1부에서 소리꾼 김준수 씨하고 예. 담배가게 아가씨.
1: 맞아요.
0: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예.
1: 너무 좋죠.
0: 이걸 불러서 우승을.
1: 우승했습니다. 예. 김준수랑 같이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0: 예.
1: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국악인들이 어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0: 그렇죠. 있죠. 예. 예.
1: 뭐 많은 장르에 이제 다 장르 가수들과 함께 하면서 아 우리 국악의 힘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근데 준수랑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잘 통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했어요.
0: 새벽에요?
1: 네. 한 1시, 2시쯤에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0: 어머 남자들은 그렇게 통화해요?
1: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뭐 힘들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0: 팬 네,
1: 콘서트. 콘서트였어요. 팬 콘서트.
0: 팬 콘서트. 네, 콘서트를. 맞아, 거기 출연하셨다고.
1: 네,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의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맙다고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점점 뭔가 음악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제 알긴 아는 사이인데 인사만 하고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 국악하던 시절에는
0: 네.
1: 좀 이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면서 안녕 준수 뭐 요 정도의 이제 관계였는데 요즘은 너무 같이 같은 장르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국악에 네. 있다가 또 같이 여기 대중음악에 네. 와서 또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뭐 그냥 아만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0: 진짜 단짝이네요.
1: 네. 돼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0: 그래서 또 김준수의 아지트도 네. 갔다 오셨더라고요.
1: 갔다 왔어요,
0: 우리 준수 씨 얼마 전에 또 왔다 갔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네. 김준수 씨가 첫 MC, 단독
1: 맞아요.
0: MC를 맡은 김준수의 아지트. 아, 또 의리를 지키러
1: 다녀왔습니다.
0: 서로 한 번씩.
1: 김준수가 또 그게 되자마자
0: 네.
1: 자기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발탁이 되자마자 MC로
0: 네.
1: 저한테 바로 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첫 번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김준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0: 그래서 저한테도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죠? 국악인도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1: 그러니까, 나가세요 한번.
0: 가서 뭐 해요 저는?
1: 뭐, 이거 인터뷰하세요. 뭐라도 하면 되죠.
0: 아니 안 그래도 준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인들 만나면 이제 우리 아지트 나와주세요.
1: 그러니까요.
0: 나와주세요 한다고.
1: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근데 나 회사에도 물어보고 아 빨리 물어보라고 회사에 물어 된다고 무조건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국악 방송에서 제가
0: 네.
1: 거기서는 또 이제 트롯 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또 그런 대중음악보다도 이제 국악 방송이니까 어쨌든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0: 네.
1: 원래 경기 민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밴드로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봤는데 도세라는 노래하고
0: 네.
1: 뭐 느리게라는 노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도세는 원래 탑돌이에요. 탑돌이 도세도 탑돌이를 하면서
0: 네.
1: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108번을 도세 나무하면 탑을 간세부서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 이 도세도세란 말이 너무 재밌다. 계속 도세도세가 나와요.
0: 후크의
1: 네, 그래서 아, 이 도세가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0: 너 돌았어? 약간
1: 그런 때.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우리가 살짝 놓고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니냐. 네.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곳 아니냐, 지금. 네.

0: 뭐가 우리가 쥐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 나사 하나 빼보자. 그러고 한번 돌아보자.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편곡해서 정말 도세도세 인생
1: 인기 많겠다.
0: 그런 게 이제 만들어본 노래고.
1: 알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그런 접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요를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이바이.
1: 아마 이제 뭐 대중들에게는 네. 좀 트로트 가수로서 신승태 씨가 많이 익숙해서 네. 소리하는 신승태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놓치지 마시고 7월 네. 31일 밤 금요일 밤 10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네.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0: 네.
1: 야, 근데 라디오는 또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2년 지금 넘었거든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붙였어요.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만나는 저희들은 가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게
1: 그렇죠.
0: 되고 제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막 나누게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1: 진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죠.
0: 안방에서 같이 떠드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네. 마시면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1: 네.
0: 이럴 때 제가 뭘 할지도 알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중간에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1: 빨리 자르래요.
0: 목탁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PD님이 목탁 소리가 있어요. 떡떡떡떡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 아, 진짜 알아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지면은 다 거기 댓글에 목탁.
1: 저희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편성 시간이 있는데 승태 씨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목탁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0: 목탁 예. 좀 쳐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 같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뭐 계획이나 목표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하반기는 이제 연연이라는 신곡이 나왔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1: 네.
0: 연연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콘서트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아 그리고 그니다 너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신승태 앞으로도 음악 또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문화인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말이 끝나질 않아. 탄탄한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국악,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소리꾼이자 가수인 신승태. 오는 7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더 진솔한 모습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국악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신곡 연연으로 돌아온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K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 백스코 1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관리 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결정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7월 26일 백스코에서 굿 보러 가자 부산을 개최하는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우리소리 바라지의 시나위, 동네학춤보존회의 동네학춤 등 120여 명의 명인과 예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방문객들에게 국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6일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에 앞서 7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 줄타기 등 전통 연희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불 마시죠.
4: 칼 마시죠.
5: 아니, 맛은 손맛이죠.
6: 손보고 가세.
7: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8: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연못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연못의 모습이 모두 들어오지 않게 만든 월지는 보면 볼수록 신라인들의 신미안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것을 탄식해 조선시대 시인들이 불렀던 이름 안압지는 원래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의 못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파편이 발굴되면서 월지라고 불렀는데요. 월지는 문무왕 시절 세워진 별궁 안에 마련된 연못으로 당나라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궁원지입니다. 연못 앞에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경치 아름다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군요. 신라 경순왕이 후백제 견원의 침범을 받은 후 고려 태조 왕건을 초청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처용입니다. 신라 한강왕 5년에 왕이 계음포 바닷가로 놀이를 떠났다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게 되고 처용은 왕을 도와 정사를 돌보게 되죠. 처용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용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아내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역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왔다는데요.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그의 그림만 보여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액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처용 화상을 걸어

허용 가면을 쓴 채 괴이하면서도 기계가 있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는 일종의 무극으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라의 도깨비 기화를 비롯해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방패 같은 유물들로 신라의 풍습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이렇듯 도깨비 얼굴의 탈을 문에 걸어놓거나 문양을 그려 잡귀를 쫓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영무 역시 신라의 이런 문화와 풍습에서 유래한 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초용가는 향찰을 이용해 기록되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은 글자입니다. 삼국유사 권이 처용랑 망해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 향가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을 대변하며 향가 처용가로,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이어져 발전되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궁중날의 처용무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옛 선인들의 멋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다 눈물이오 봉래 방장운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젯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리 도우리 허리 난 늘 신공랭 임볕도 좌변 정산 요하거든 녹수인이 녹수 청산은 예구분 창성이들은 양유성 틀랑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잘.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신명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오그로 내려가서 야야 춘향아 날 치운 뒤 장처가 어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타서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물할 손 우리 인생 세세 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 춘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며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십세의 정부 허거리 사랑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흙이

월강벽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구둔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 고집이 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하고 어서 박살을 주여주면 혼비 중천 급히 나로 삼천

전여여라 난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곡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1: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해보도록
0: 한번 일어나서
1: 하겠습니다.
0: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에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추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롬의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2: 내 얼굴이 하얘졌다 내 심장이 가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또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말 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메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의를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져오라 거기야. 가져오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리.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너편 저 안나 자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동목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로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안나 잠을 속으로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목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거이?
1: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0: 그렇지.
1: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0: 그렇지.
1: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여기네 깨끗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몸 기를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가자니 말이네. 빙덕이니야 오지고도야 소컨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치고는 못할 테니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무엇이

너느 땐고 오유월 한덕이라 태양만 불같은 비 피짓땀물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장발여서 목욕을 하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다 물한 주먹을 덤벅 쥐어 양치질도 고여보고 또 한 주먹 덤벅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그 입가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궁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 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할머니의 반응을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자, 모두가 박수로 신나게
0: 그럴까요?
3: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고스트
3: 장면이 사니까.
0: 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잘시구.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해 나가 귀한 것을 가져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소?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구워다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하나만 더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어시구나, 차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0: 완청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1: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2: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2: 그런데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하길래 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어쨌든 다 보셨나요?
2: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2: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0: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그랬습니다.
1: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4: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어제.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일 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여직공 팡티는 성이 팡이니 팡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가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죠?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소중한 타운 나인이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폐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까지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가 머리카락을 먼저 팔았다. 빡! 빡! 일련한 머리칼이 후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은 어디로 납시였나? 바다가 예쁘게 펼쳐진 인천시 강화군이었시다. 그나저나 물놀이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이 바다 어디에 계실까? 한번 찾아보자.

0: 비행기입니다.
1: 피디 형 막 왔는가? 이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어? 지난번에는 속초 강릉으로 동해안 바다를 쫙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해안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2: 임금님, 풍광이 참 아름답소.
1: 이 조선시대 강화도는 말이야, 수도인 한양과 가까워서 아주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었지. 특히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등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네. 아, 그건 그렇고, 디디 양반, 이 강화도의 갯벌 참 넓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가?
3: 어?
1: 모르는구만. 이게 무려 349제곱킬로미터라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1억 평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정말 넓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그 전체 갯벌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한다지 아마. 아.
0: 임금님, 근데 보통 갯벌 촬영 오면 이렇게 물에도 좀 들어가시고.
1: 갯벌 촬영을?
0: 발도 한번 좀 담그시고.
1: 나도 좀 들어가라고? 어? 이렇게 이 양말아.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네. 어? 나 미종이야, 미종. 만미짜, 임금 종짜. 내 저 임금이라고. 어? 너 왕참이네 말이야. 내 양말까지 먹고 지금 저 갯벌에 들어가라고? 아, 그거보다는 PD 양반이 들어가서 랄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 어? 저기 일해야죠.
1: 자기는 일한다고 핑계대고. 야, 중에 얄미운 사람이야, 그냥. 참으로 넓고 아름다운 갯벌 아닌가? 어? 이 갯벌들에 얼마나 수많은 생물들이 있겠어. 아, 오늘은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이 녀석아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임금이 말하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갯벌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세요. 가겠는가? 따라오게. 시끄러워.
4: 얼쑤!
2: 귀한 음식이 났다. 선해진미. 그중에서도 귀한 것만 드신다는 임금님이 추천하는 그것. 어디 한번 가봅시다.
1: 오호, 여기로구나.
2: 좋다.
1: 오늘 한번 장어를 부셔봐야겠다. 요놈의 장어 어딨냐? 어서 나오거라. 어디 보자. 여긴 말이야, 장어 한 우물만 파는 가게라서 다른 메뉴 볼 필요도 없다네. 장어를 먹기로 하고, 그리고 장어탕 있네. 장어탕 하나 같이 먹어야겠네.
4: 얼쑤!
1: 되겠다.
5: 장어를 한 살이나 드시고.
1: 잠깐만. 나 국물 매니아. 국물 맹이한데 장어를 먹는데 장어탕을 같이 안 먹을 수 있나? 이 사람 아주 그냥 깐깐하기만 하고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어디 보자. 사장님.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오셨어요?
1: 예. 여기가 강화에서 갯벌 장어가 제일 맛있다고 제가 왔거든요.
6: 아, 그러세요? 네,
1: 잘 찾아온 거죠?
6: 아이, 그럼요.
1: 저 그 장어 1kg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같이 먹게 장어탕도 하나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6: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갯벌 장어하고 민물 장어 두 가지가 있어요.
1: 아이고, 갯벌 장어로 먹어야죠. 그렇죠. 제가 그거 먹으러 왔는데.
6: 예,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6: 네.
1: 아, 요즘은 부캐랑 복캐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2: 이야, 임금님! 여기 펄펄 뛰는 갯벌 장어들이 있어요!
1: 실례합니다.
7: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와, 제가 갯벌 장어 먹으러 왔다가 그 장어가 너무 시다고 그 맛있게 먹어가지고 실물 장어를 좀 영접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애들이 장어죠?
7: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2: 우와.
1: 이야, 애들이 그냥 막 힘이 넘치네요.
7: 예. 이거 힘이 엄청납니다.
4: 얼쑤?
7: 예.

0: 힘이 엄청나 보이는데 저도 그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없을까요?
1: 아, 예, 한번 잡아보세요.
0: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장어를 처음 봐서. 예, 잠깐만 알아. 오, 꿈틀거. 오, 잠깐만. 오,
1: 이 녀석, 이리 오너라, 이 녀석.
0: 오, 물지 않죠?
1: 예, 예.
0: 오, 잡았다. 와, 이거 진짜 미끄럽다. 야, 이게 얘가, 아니, 이게 잡으려고 해도, 어찌 이렇게 잘 빠져나가죠?
1: 예.
0: 와, 잡을 수가 없네.
1: 아이, 부끄러운 라이터네, 이 녀석들이.
0: 야, 얘네가 다 갯벌 장어인 거죠?
1: 예, 예. 장어는 다 반자연산이에요.
0: 네, 반자연산.
1: 치어를 잡아서
0: 네.
1: 양치장에서 양식을 해요.
0: 아.
1: 그럼 성어가 되면
0: 네.
1: 이거를 갖고 와서 네. 이 강화도 갯벌에다 3개월이 안 되게 갯벌에다 풀어놨다가 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지 자연산이 거의 되는 거죠?
0: 네네네.
1: 예.
2: 이 눈이 오늘따라 눈이 참으로 맑고 초롱초롱하십니다.
0: 내가? 난 몰라 초롱초롱한데.
2: 그동안 몸보신 노래 부르셨는데 오늘 몸보신의 끝판왕을 치러 오셨습니다.
0: 아, 우리 PD양반 똑같이 나겠구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뭔가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자 그거 아닌가? 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장어잖아 장어. 장어가 뭔가? 어? 몸보신의 끝판왕. 어? 그러니까 꼭 먹으러 와야지 여름 끝나기 전에. 어? 안 그래? 너무 먹었나?

0: 이게 손질한 장어네요?
1: 네네. 아. 네. 손질을 해서 이렇게 네. 잘라서 여기서 네. 초벌을 합니다.
0: 아, 여기가 지금 초벌 과정이군요.
1: 또 이렇게 초벌을 하게 되면 아. 적당한 수분하고 유분이 네. 초벌을 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장어가 훨씬 더 담백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좀 뿌려줍니다.
0: 아, 여기 지금 와인인가요?
1: 예, 예. 이렇게 뿌려서 초벌을 하게 되면 네네. 장어의 그 특유의 약간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이 와인으로 인해서 초벌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벌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1: 잠깐 기다리시면 네. 금방 맛있게 구워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됩니다.
0: 그래서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1: 예, 네,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2: 통통한 장어를 와인과 함께 초벌구이. 잡내 싹, 군침 싹. 이제 임금님 상에 갑니다. 이건 무엇들이냐? 각종 곁들인 반찬들이 그득하구나. 끝도 없이 반찬들이 한가득. 상다리 휘어지겠네.
0: 이게 참으로 푸짐한 상이로구나. 이야, 내가 그동안 푸짐한 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오늘은 아주 유난히도 푸짐한 상이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이 각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니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응? 상아, 아니 근데 그 주인공 장어는 어디 갔나?
3: 응?
0: 기다리라고? 아니 나 지금 맛있게 먹을 준비 다 됐는데 기다리긴 힘들어라. 장어야 빨리 와라. 아이고 왔구나.
1: 네, 장어 나왔습니다.
0: 예.
1: 예. 장어는 저희는 이렇게 초벌을 해서 나옵니다.
0: 초벌 해서.
1: 흠실하니 좋지요?
0: 와, 오 진짜 두툼하네요.
1: 예. 이게 바로 강화도 갯벌 장어예요.
0: 이야.
1: 꼬리도 좀 한번.
0: 아이고 꼬리. 예.
1: 예, 꼬리 좀 하세요.
0: 네. 오우, 고기가 계속 움직이네. 이야, 이거 어쩜 이렇게. 이거 봐. 이야, 이렇게 두툼하네. 어? 아니, 이렇게 집게로 한쪽 면만 잡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네. 어? 이거 봐. 오, 갯벌 장어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2: 두툼한 장어가 참 신나오. 오늘 임금님 기력 충전 제대로 하시겠네. 아이고,

0: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오.
1: 이거 아우 이 굽는 이 굽는 향을 이걸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어쩜 이렇게 살이 탱탱하냐?
2: 어? 야, 맛있겠구나.
1: 오,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어? 어, 엄청 탱탱하네. 아이고,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구나.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장어 이 녀석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네. 이거 누구야?
3: 야, 아이고 고소해라. 향이 어떻게 고소하지?
1: 입안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네. 응? 야, 어찌나 퍼덕거리는지 겨우 먹었네. 아, 야, 이게 갯벌장어의 힘인가? 응?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었는데도 고소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응? 한 번 더 먹어보겠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장어만. 아, 고소. 응. 야.
0: 맛있구나.
1: 이래서 갯벌장어 하는 거야. 응?
4: 강화도 갯벌장어 드셔보니까 어떠십니까?
1: 당연히 맛있지. 어? 달래 갯벌장어인가? 어? 갯벌에서 그냥 좋은 양분 먹으면서 나온 아이들 아닌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내가 그동안 장어 먹은 것 중에 아 으뜸이라면 으뜸일세. 진짜.
4: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장어 하면 풍천장어 먼저 떠올리잖아요.
1: 아이 무식한 사람 같은 자고 무식한 사람 무식해. 에? 아니 풍천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4: 지역명은. 아
1: 전국 팔도 지도를 펴놓고 풍천을 찾아보시게. 풍천이 있나? 어? 풍천은 바다와 민물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딘가? 강하고. 그러니까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 다 강하구다 이런 뜻이지 어, 풍천이라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닐세.
5: 자 어디 보자. 응? 뭐 다 할 수 있어 먹으라고 갖가지 메뉴를 찾아주셨는데 응?
1: 하나씩 맛을 봐야겠지. 이거 뭐 어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여섯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네 열네 서른 하나.
5: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일단은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 곁들여진 메뉴들과 함께
2: 맛있겠구나!
1: 아우! 요거 말이야 표고하고 보리를 이렇게 어? 마치 양념장처럼 해가지고 하신 거라는데 자, 잘 싸서
5: 고소하고 탄력 있는 맛과 명이나무의 시큼하고 알싸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그 맛이 아주 참으로 조화롭구나.
1: 자 이번에는 어? 이거 뭐냐? 강화도 순무 김치 같은데? 어? 자 요거 순무 김치랑 장어를 같이 올려서 어? 요거만 조금 발라서 먹어보자. 이야 요거 어떤 맛일까?
5: 어구 봐.
1: 이야. 강화 순무의 아삭한 맛이 장어랑 어우러지니까 약간의 그 느끼함을 딱 잡아주네. 응?
5: 그만. 맛이 아주 조화롭는데. 어.
1: 요거 사장님이 특별히 요렇게 한번 먹어보라 그러시던데 응? 매운 고추, 홍고추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셔가지고 이거 절임인데 절임들하고 같이 장어를 먹으라고 이렇게 넣고 장어야 참으로 반갑구나.

0: 맛있구나.
1: 고추절임에 짭조름 맛이랑 칼칼함이 어우러지니까
2: 이게 장어 느끼함 잡는 게 1등이네, 1등. 저게 계속 먹었다가는 밤새도록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변주를 좀 해야겠네.
3: 저, 사장님, 여기 뿌리, 이렇게 바르는 소스도 주시죠. 네.
0: 이것이 무엇이냐? 갯벌장어를 더 맛있게! 이 집만의 특대 소스에 갯벌장어를 북담 가서 맛있게 구워주면 빛깔부터 아름답구나! 맛이 궁금해! 임금님, 빨리 먹어봐요!
1: 향긋한데? 맛있다! 양념 자체가 엄청 향긋하네. 야, 이 양념구이도 기대되는데?
4: 함께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구우시네요.
1: 아, 이 피디 양반이 다리 진짜 너무 띄엄띄엄 본다니까? 어? 내가 그래도 저 집에서 저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 내가 그래도 대장금 출신, 아닙니까, 내가? 자, 아이고, 잘 익었네. 어디 보자. 얘부터. 오호호. 잠깐만, 얘는 어떻게 먹나? 응? 자, 쌈채를 아까 주셨는데, 쌈채절임에다가 한번 올려서, 아이고. 쌈채절임에다가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옳지.
0: 맛있구나!
2: 달라, 달라.
1: 뭘 갖다 놓고 다 잘 어울리는데? 응? 묵은지에다가 한번 잘 싸서 먹어봅시다. 아.
5: 이건 또 맛있다, 야.
2: 야, 이게 장어가 자칫 기름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많이들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처럼 양념을 해서 드시고 이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0: 그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힘 좋기로 또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오늘 임금님의 입맛을 아주 꽉 잡아버렸구나! 이 집만의 각양각색의 밑반찬에 갯벌장어의 맛이 입안 가득 울려 퍼지네! 임금님 참 야속하오! 우리도 불러서 한 점 같이 먹으면 어디 덧나오?
2: 강화의 갯벌장어가 아주 훌륭하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면은 이제 고정 코너가 코너 속의 코너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종의 동의보가 갯벌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자양강장, 피로회복, 체력증진에 효과가 아주 좋다네. 그리고 비타민 A, E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네. 그 비타민 A가 많다는 거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면역세포의 주재료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면역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네. 이렇게 좋은 장어를 어찌 안 먹을 수 있겠는가?
0: 이렇게 좋은 장어 다음으로도 대령하겠나이다. 갯벌 장어를 넣어 진하고 구수한 국물 뚝배기에서 뜨끈하게 끓여내니 그 맛이 참 궁금하오.
2: 이야, 아주 그냥 장어 끓여가지고 제대로 우러났네. 어? 어디 보자. 내가 일단 국물부터 좀 맛을 좀 봐야겠네. 머리하고 뼈를 갈아. 고와서 우는구나. 뼈하고 머리를 푹 고와서 육수를 낸 거라서 그런지 국물 맛이 깊고 담백하네. 구수한 맛도 나고.

0: 맛있구나.
1: 뭐가 들어간 거야? 장어만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정말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지? 응? 아, 진짜 깔끔함하고도 구수함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함과 구수함이 어우러질 수가 있지? 이야, 하나, 둘, 훅, 훅 비벼서 역시 장어탕은 약간 걸쭉한 맛을 먹는 거거든. 응? 근데 걸쭉한 느낌인데 담백하면서 깔끔해. 아, 희한하지 않아? 아, 내가 이런 걸쭉한 장어탕을 좋아하거든.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장어 한 마리를 다 먹는 셈이니, 응? 이거 하나로도 얼마나 푸짐한 한상인가. 참으로 뜻 있는 한상이었네. 어? 오늘 한번 갯벌 장어로 푸짐하게 잘 먹었네. 어이구, 맛있다.
2: 장어를 드시고 나오시니까 용안이 유달리 더 반들반들하시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1: 좋은 기름을 가진 장어를 먹었는데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장어 먹고 들어갑니다. 예, 사랑해요, 여보.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 달리네.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이로구나. 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내가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려 얼어 죽은 농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안녕들 하시지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놀이. 알까기를 하며 세상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네? 구억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를 모르고 어른이 됐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세계.
1: 정말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0: 예, 사실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 즉 월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네.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장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8단이죠.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0: 자, 홍경민 8단 너무나 유명한 인기 있는

0: 기사지요. 네. 리키 마틴 도우미로도 유명합니다.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리키 마틴 도우미?
0: 그 흔들릴 우정이라는 노래가 이제 빛이 좋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한국에 리키 마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아 맞아요.
0: 네? 네. 통더러 외국 사람이 리키 마틴을 한국에 알리는 뜻밖의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응? 만약 방송을 보고 있다면 리키 마틴 당신은 공격님 막달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1: 아 네.
0: 어?
1: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0: 네.
1: 홍꾸라지.
0: 홍꾸라지.
1: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0: 그 배우지 않아요 고수라고.
1: 아, 네, 네.
0: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1: 아.
0: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1: 그 꽃미남 배우.
0: 예, 네. 예. 네. 싸게 출연하마. 네.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1: 아.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네.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흔들린 우정.
1: 아 근데 한 네. 곡이어도 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흔들린 우정 그 한 곡이 히트곡 100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표정이 좋았고.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모든 잘하는 반등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홍경민 8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2: 아, 일단 우리 수호 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오.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0: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아주 힘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5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네.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말이죠. 네. 한예종. 네.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야, 2로 시작하네요. 네? 네. 2002년생 전부 지금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1: 네.
0: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네. 네? 밀크보이. 오. 또 두부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네? 리틀 뭐 송대관. 오. 남자 혜은이라는. 네. 한참 후에 그. 네.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하죠?
1: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네. 전국체전, 미스터 트롯 시즌 2, 현역가왕 시즌 2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0: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도쿄 맞지요?
3: 네.
0: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앵까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를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네? 대학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0: 아, 겸손. 네. 배우겠다. 네.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1: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시타는 선호할 그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 예, 편하게. 네.
1: 예.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힘 조절.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뜨는구나. 우와. 힘이 들어가니까. 네. 뒷땅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

0: 2연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여덟 알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네. 어두운 추침한데 알을 깔 때는 알을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0: 바로 위에서
1: 와 정석입니다.
0: 카메라가 잡고
1: 있죠. 홍경민 팔단 알기 쉽게 네 그냥 알까기 표본 네. 알까기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네. 보기 좋게 최소다는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네. 보석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최소 5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오. 아 그런 정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네.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네.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알은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그것을 봤네요. 아,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와.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네, 어딜 감히 당황하는 최소 5단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네. 연습을 하고
0: 네.
1: 본인도 억울해하고 척이나 네. 안타깝게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0: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1: 부족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네. 슬기로운 네 작전이에요. 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곤란하게 네. 저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0: 그쵸. 저
1: 처리를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어느 각이건 네.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네. 저쪽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와! 성공했어요! 와!
0: 와!
1: 야! 지수 5단! 이게 젊은 패기 혈기입니다.
0: 네, 근데 특이하게 네? 이 약지로 한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1: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0: 네.
1: 자세 보세요. 나 지수 5단이야. 나 젊어. 자, 그러나
0: 바로 또 이렇게
1: 바로 네, 용납 안 하네요.
0: 네, 역시 홍경민 팔단입니다.
1: 네.
0: 이 홍경민 팔단의 아내 김유나 씨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거 어쩌나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1: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고생을 바가지로 이렇게 시켰구만. 네.
0: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부인 김유나 씨가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1: 우와.
0: 이게 네, 고생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해금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 살이래요.
1: 굳은 살 호호해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자. 이 치소 5단 네 그래요. 역시
0: 네.
1: 차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냥 최소한의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죽었어요. 꽤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건드리긴 했는데
1: 정말 아쉽네요.
0: 네.
1: 자 제가 홍경민 팔단이라면은
0: 네.
1: 네. 그거로 네. 그 중앙에 진짜 힘차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 네.
1: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수수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얄미울
0: 네.
1: 정도로
0: 아주 네. 딱 붙어 있어요.
1: 게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잘하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네. 자. 어! 그러나! 어우, 저거 통쾌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0: 자꾸, 네? 네?
1: 약을 누르시잖아요.
0: 네, 네.
1: 어딜 약을 누리고 있어?
0: 네. 네.
1: 이제부터 이제 까겠다.
0: 네.
1: 오, 와, 이제 흥경 발달. 이제 양보란 없다. 이제 봐라. 이제 나올 거예요. 멋진 수가. 네, 나옵니다.

0: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맞춰졌지? 균형이 됐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2점이 극 사이에 꼈잖아요. 아, 참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느 걸 누리나요? 네. 아, 거기서 그거를
1: 옆을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저 홍경민 팔단은? 그래. 그렇죠. 좀 유리하니까. 과연?
1: 끝!
0: 야!
1: 네.
0: 홍경민 팔단에게도 이런
1: 실수가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지소 5단 네. 크게 자랑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꽉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팩단! 100% 퍼펙트. 네, 100점짜리. 네.
1: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로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꽃진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와.
0: 무슨 자루 진짜 잰 듯한. 네.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와.
0: 야, 최소 5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눈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8단 봤겠지요. 네. 아,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가 성립이 될지. 네, 지금. 1타 2급!
1: 아, 근데 본인이 알고 떨어뜨렸어요.
0: 사속 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계 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장면.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0: 갑자기 어렵지 않다고 대웅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1: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회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오우, 아,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그쵸.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아, 어, 네.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어, 보여주겠다. 네. 어? 홍경민 발단. 오, 아이고, 약간.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고기에 말린 것 같아요. 네.

0: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1: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와!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야, 이 얄깍이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난전. 와, 이제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네. 홍경민 8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네. 박상마카. 야, 역시 이래서 홍경민입니다.
1: 와, 역시.
0: 예, 두 번 내실 수는 없다. 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과연 100의 두 알 중에 붙어 있는 저 알을 선택할 것인지. 저 붙어 있는 저 100의 알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사석작중이 논개타법이 돼가지고
1: 네, 같이 떨어질 수 예,
0: 같이
1: 있는
0: 낙이 거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1: 네네네.
0: 지금 위치인가 보세요. 절묘합니다. 네.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1: 네.
0: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홍경민 8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대결 홍경민 8단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 만점이에요.
1: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0: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이겼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성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어우 치수 5단은 막판에 네. 몸이 풀렸어요.
1: 네.
0: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1: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네. 자기가 공격하기 와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네. 무가 곤란해요. 이런 수가 있는데.
1: 네.
0: 오, 네.
1: 와.
0: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0: 예.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홍경민 네. 8단입니다.
1: 네, 너무 네. 잘하고.
0: 워낙 강자.
1: 네.
0: 이거 뭐. 네. 여기서 끝내겠다.
1: 오.
0: 예. 오늘 보여주겠다.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1: 우와!
0: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쁨입니다. 치수 5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1: 네.
0: 제가 왜 5단이에요?
1: 네.
2: 잘할 수 없어요.
3: 그렇죠.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5단 저 왜 5단
4: 그냥 한 거야.
3: 아, 저 왜 5단
4: 그냥 한 거야.
3: 아 그냥 5단.
5: 난 8단이야 8단이.
3: 아니 어떤 이유로
4: 난 이유가 있어서 8단이.
0: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1: 네.
0: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1: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0: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1: 네.
0: 이야. 저 석점을 노리나요?
1: 꽤가 나왔어요.
0: 꽤기 나왔습니다. 꽤 결정적일 때. 네.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1: 네.
0: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여섯 점을 향해서.
1: 아!
0: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1: 네.
0: 네. 똑같은 입장. 네. 네.
1: 같이 떨어졌어요.
0: 예, 사석 작전이죠. 네. 예. 너도 하나 손해 보고 나도 하나 손해 본다. 네. 자.
1: 뭐 그 살짝
0: 약간 미스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1: 네. 네. 네. 이 홍경미인 팔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0: 딸이 아빠.
1: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0: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네.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1: 맞아요.
0: 한 번은 이거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미 팔단이 이 아내 몰래 라원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1: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0: 아, 눈썰미가 있군요.
1: 네. 세 살 때?
0: 네. 네.
1: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0: 아,
1: 네, 너무 귀엽죠?
0: 그렇죠. 만약에 최악락 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송중기니까 또, 아, 네. 그렇군요.
1: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0: 자, 딸바보 홍경민 팔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1: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0: 네. 최소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1: 신중해야 되죠.
0: 내가 네 그거로
1: 오.
0: 좋아요. 그
1: 네.
0: 자세는 좋습니다. 아 오.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1: 주변을 빙빙 돌아서
0: 예.
1: 아, 심장이 아주
0: 예, 역시 홍경민 팔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1: 네.
0: 아,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아, 네.
0: 비정할 정도로
1: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0: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렇게 되면은 최소단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신중해야 네. 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1: 절대 한알, 실수하면 안
0: 네.
1: 되겠어요.
0: 정성, 신중, 네,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1: 깔끔하게 되게 네. 잘하고 있어요.
0: 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인 홍경민 팔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1: 역시,
0: 실수가 없네요.
1: 역시 너무 깔끔해요.
0: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1: 네.
0: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1: 네.
0: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1: 네.
0: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1: 아이고.
0: 너 희한한 심정만 좀 희한해요.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저, 야 냉 승부의 색입니다.
1: 너무 유리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과연 아
1: 역시
0: 네 한 번까지도 안 와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1: 아.
0: 5-1 일입니다.
1: 이제 한 알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0: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그래도 공격을 하나요?
1: 네. 끝나면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0: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1: 네, 멋있게.
0: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1: 도망 다녀도 돼요?
0: 아, 저한테 도망 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

0: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1: 네.
0: 거기서 공격을
2: 야,
0: 근데 공격을
1: 또
0: 한다는
1: 멋있게 할
0: 겁니다.
1: 수도 있으니까.
2: 아,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0: 자꾸 답답하니까 허경민.

0: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경민 8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홍경민 8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2: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아, 최소 5단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 서리서리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 약간 썰렁한 것 같은데?
1: 네, 지난번보다 살살. 약간 좀 더 추운 그래. 것 같아요. 어.
0: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둘이 가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약간은 허전한 느낌인데.
0: 둘이 해야 되는 거야?
1: 저는 좋긴 한데 좀 허전해요. 어? 근데 그나저나 오늘 대장님이랑 저랑 약간 커플룩으로 레드로 컬러를 맞췄어요. 네. 뭔가 통한 것 같아서 저 너무 야, 좋아요.
0: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1: 맞아요.
0: 생각이 네. 마음이 모든 거 행동이 네. 그냥 딱 일체되는 거지. 혼인일체가 되는 거지.
1: 완전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그렇지. 한번 불태우리라 예, 이런 마음으로 예. 왔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살에서 태우면 절대 큰일 나는 거고.
1: 그럼요.
0: 맞아요. 큰일 나는 거고. 네. 젊음을 태워야 돼요. 우리.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올라가시죠. 네. 아 참 이거.
1: 아 또 안 보이니까 보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0: 네, 새해 복 만나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1: 예. 많이 받으세요.
0: 예.
2: 와 쌀쌀하네 지금. 와 대박. 진짜 여기 어몽길 대장님 계신 건가? 잠깐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가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 개그맨 강재준입니다.
0: 아 강재준. 예예예 반갑습니다.
3: 25kg를 감량을 목표로 지금.
4: 예전에 뻥뻥했던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5: 영혼을 담아서 히말라야를 등산합니다.
0: 근데 벌써 좀 막 어디 산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야간 등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2: 아니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회장님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네, 했는데 네. 다 챙겼는데 네. 여기 스틱을 진짜 좋은 걸 샀는데 그걸 놓고 왔어요.
1: 아이고.
0: 그럼 저 손으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요.
2: 손으로 짚고 올라가요.
1: 너스라시면서.
2: 그게 가능해요? 네? 손으로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2: 눈 스타크래프트 질러.
1: 그렇죠. 오늘 볼 수 있는 건가요?
2: 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믿어야죠.
0: 네. 아, 예. 아, 진짜 그랬어요. 그것도.

0: 사랑버스 오신 거죠? 네.
1: 여기서 타시는구나. 예, 반갑습니다.
0: 네, 네.
2: 어, 예. 젊은 분이 오셨네.
3: 어디서 오셨어요?
4: 대구에서 왔어요.
0: 대구?
2: 대구 막창 맛있잖아요.
4: 어, 맞아요.
0: 기승전 먹는 거.
1: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저 윤성규라고 합니다.
1: 아, 윤성규님.
4: 김민정님.
1: 아, 김민정님. 예.
5: 신혼 4개월 차입니다.
0: 아, 신혼 4개월.
1: 신혼 4개월이요?
5: 네. 오.
2: 신혼 4개월.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남편분은 뭔가 좀 많이 피곤해 보이고.
5: 맞습니다.
2: 예,
0: 얼굴이 맞아요.
2: 올라가기 싫어하는 표정 같은데, 지금. 아. 원래 산을 좋아하세요?
5: 원래 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2: 와이프가
5: 좋아하니까 네. 제가 원래 옛날에 꼬시려고 조금 몇 번
0: 산 좋아하다가 꼬시려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네.
5: 바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오게 됐어요.
0: 와, 성공하셨네요. 네. 네.
1: 예, 예, 예. 자, 벨트 차시고
0: 네.
1: 자, 아이고 출발하겠습니다, 산업 코스.
2: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만반의 준비라고 했는데.

0: 아니 근데 뒤에 두 분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원래 연애가?
1: 저희가 네.
2: 1년? 1년 정도?
0: 오, 얼마 안 되셨네. 혹시 이세계획은?
2: 이세계 지금 계속 올해부터, 진행 중인데. 예.
0: 진행 중이세요?
1: 네.
0: 그래도 연애가 짧기 때문에 저희는 연애를 10년 넘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17년 차라서 쉽잖아요. 네.
3: 같이 산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0: 아, 와이프는 혼자? 고관절이 좀 안 좋아.
2: 고관절이.
0: 네, 그 축구 프로를 하고.
3: 네네네네 알아요, 알아요.
0: 그거 외에는 이제 산행은 이제 하산할 때 고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4: 고관절이 안 좋으신데 축구는 또 어떻게 하시죠?
0: 축구는 또 안 아프다 그러던데.
4: 아니, 진짜 이제 골 때리네 그거. 네, 골 때립니다 이거.
0: 누가 타시나 봐요.
3: 그럼 어 네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4: 그렇죠 가다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5: 어, 안녕하세요.
6: 꿈에도 그리워던 네, 네, 네, 우리 네, 롤 네. 모델인데.
4: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6: 만내 뵐라고 고성까지 갔었어요, 경남 고성. 아이고 거기서 못 만났어요.
4: 아 그러셨어요.
6: 아이고
4: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네네.
4: 예예예. 아이고 이게
3: 좀. 손이 차다.
4: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예예. 예.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3: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4: 예.
0: 예. 예. 혹시 예.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6: 저 김문암이에요. 김문자
4: 아.
6: 암자.
4: 아, 예. 예.
6: 글을 문 바위암. 바위에다 글을 사귀고 다녀라.
3: 아.
6: 그래서 제가 또 이름 지어서 생긴 표지석 산도 있고.
0: 어, 진짜 성함 영향력이 있어요. 아. 대한민국의 많은 산악인 분들을 위해서 그 표지석
6: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0: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네.
3: 또 산악버스를 타셨는데 어, 예, 예. 산을 좋아하시는지 평소에 산을 가시는지 자주 가시는지
8: 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3: 어, 산 밑에?
8: 아,
6: 네. 어디요?
8: 저희 집 뒷산이 이제 용인의 석성산이라고요.
6: 예.
8: 예, 예. 늘 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산에 오르는 일을 사실 자주 있지는 않아요.
3: 아.
8: 그래서 너무나 오늘 기대되고요. 아. 사람과 함께 같이 네. 가는 산에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요. 타게 됐습니다.
3: 와. 아, 네.
9: 파랑산!
10: 와,
3: 와 여기 진짜 동화성.
10: 와 여긴 뭐야?
11: 아주 환상이었죠.
12: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13: 저 액자 볼 겁니다 집에. 가보고.
10: 타지 말고.
3: 마지막 화이팅!
10: 화이팅!
4: 파랑산의 길.
9: 파랑산!

0: 아유, 또 오셨네.
1: 어?
0: 아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 어서

0: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 야, 이렇게 많이. 야, 이렇게 많이.
1: 어, 안녕하세요.
0: 어, 뭐야?
2: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3: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어머, 어머, 어머,
2: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3: 어머, 어머, 어머,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3: 어머, 어머, 어머, 어머,
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쌀쌀하네. 야, 이 또 산행은 또 이게 또 겨울 산행이 또 제맛인데. 야. 어? 오시나 보다. 누가 봐도 등산 가시는 분들인데? 여기입니다. 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5: 아, 추천해야 되나?
0: 아, 네네네. 어떻게? 네, 예, 예, 안녕하세요.
5: 고맙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3: 어?
0: 반갑습니다.
3: 네.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났네.
0: 아, 네. 저는 개그맨 윤영빈이라고
2: 합니다.
0: 네.
2: 목소리가 저기서 오면 너무 똑같았어요.
0: 아, 진짜요?
2: 네, 연도니까.
0: 아니, 제가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는, 저는 횡하게 왔는데, 어, 너무 등산 복장을 제대로 가지셔가지고, 산악회라고 여기 딱 적혀 계신데요, 벌써. 어떤 산악회? 친구가 어떤 모임이세요?
5: 저희는 이제 5남매 네. 형제들하고 남자 여동생인데 네. 그게 제가 첫째, 네. 둘째, 네. 셋째, 네. 넷째가 이제 5번입니다.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여기 막내 다섯째입니다.
0: 아,
5: 홍일점.
0: 어머, 그러면 너무 사랑받으셨겠어요. 네.
5: 그래서 우리가 최씨니까 네. 그걸 갖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0: 아, 그러시구나.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6: 아, 거기서 만나요. 저는 천안에서 올라왔어요.
0: 예?
6: 천안에서.
0: 아, 같이 지금 저희 버스 타시는
6: 네,
0: 거예요?
6: 네네네.
0: 아,
6: 권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원래 산에 자주.
6: 네, 산에 보면. 일주일에 뭐 한 네 번.
0: 일주일에 네 번이요?
2: 수고하다.
0: 야, 제가 너무 부끄럽네. 지금 다. 완전 전문가처럼 장비들을 다 갖추시고 전 진짜 한 10년 전만에 사람 처음 올라가 보는 거라서 예. 네. 오미자님 그때 지리산 갔을 때가
7: 아, 지리산에.
0: 제 마지막 등산입니다.
7: 아, 그게?
0: 네.
7: 아유, 반가워, 반가워.
0: 네, 대장님. 아, 진짜. 야,
3: 아니,
2: 진짜.
3: 아니, 저 만나셨을 때는 그냥 이런 포옹 같은 거 없었잖아요.
2: 저도 없었어요.
0: 아니, 특별한 사이.
3: 아니, 특별한 사이라고요?
7: 이게 잘 타다가 보니까 막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풍채를 보면 그냥 예민하게 안 생기셨는데.
8: 한번 알아주세요.
7: 아, 예, 예.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 아,
2: 아,
3: 이, 아, 솔직히.
7: 예, 예, 예. 아, 입이 닿네. 가슴으로 하려고 할 때 입이 닿았어. 오늘 여기 산악버스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벨트를 차시고
2: 네.
7: 출발하겠습니다, 산악버스.

0: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야, 괜찮다. 네. 자, 내일 준비를 하시죠. 예, 예. 네. 네.
1: 와, 오. 오. 온통 하얗네요, 진짜.
0: 날씨 좋다.

0: 자, 오늘 뭐 반항선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눈이 이렇게 좀 쌓여있어요, 많이. 아. 제법, 제법. 아이젠을 갖고 오셨으면 아이젠들을 신으시고 착용들 하시죠. 가면서 눈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스패치가 있으면 스패치를 또 착용하셔도 좋고 빠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많이 좀 다녀서 아이젠들을 신으시고.
1: 아이젠 있어요?
2: 있을 리가 없지.
0: 그리고 가면서 눈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1: 저 대장님, 저기 윤영빈 씨는 본인 스틱이 이거라고 하는데 지금 준비가 아예 안 된 지금.

0: 아 여기는 우리 또 열의 대원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열의
1: 아,
0: 네.
1: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젠이 네. 뭐냐고 지금.
0: 아 예예예. 예, 예. 아이들이 잼잼 예, 아이잼 잼잼잼 아이젠이라고.
2: 아이잼잼잼.
0: 아이들 잼잼잼 할 때 하는 거.
1: 정말 끝없이 나오시는군요.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와.
0: 자 준비 다 되셨습니까?
3: 예. 네. 됐습니다.
0: 예 예. 자.
3: 근데 대장님. 네. 아니 이제 대장님 뒤로 이게. 어, 이 대장님 성함이 이렇게 예. 와, 산 입구에 딱 붙어 있습니다.
0: 예, 길이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야, 이걸 지금 제 이름을 여기서 붙여 갖고 예. 길로
1: 와, 라임도 맞네. 어몽길이. 예.
0: 그래서 이 명명을 한 건데 예. 아주 최고의 바람산을 가장 좋은 명품 코스입니다.
2: 아, 기대됩니다.
0: 올라가시면 딱 보시면 알 겁니다.
1: 예.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 여기 어몽길 코스 말고 예. 좀 다른 코스가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0: 코스도 있죠. 여기 네. 몇 개 돼요.
1: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 말고요.
0: 네.
1: 아, 저는 솔직히 걸어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케이블카를 네. 타고 가는 코스를 궁금해하실까 봐 저희 둘이 네. 좀 게임을 통해서 아니, 달라지는 아니, 게 어떤가.
0: 둘 다 올라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그러고 싶은데
3: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1: 굉장히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운동을 좀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아 여기는 케이블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구나.
3: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네. 네.
1: 뭐 절대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2: 네. 네. 약간
0: 빨리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1: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있는데
3: 호! 네. 오! 잘한다! 야! 야! 제발 한신령 씨.
1: 야, 제발 왼쪽
3: 한신령 씨. 한신령 씨요. 형님 정리를 주셔서. 야호.
2: 자. 저 발목 스냅이 장난이 아니군요.
4: 이거 뭐야?
3: 너무 두꺼운 캐디. 호. 아유 야야야. 아야. 호. 아유 야야야. 아야. 아유야. 야.
1: 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저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올라가고 싶어요. 그 의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쉽다. 케이블카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1: 야, 아이고.
0: 야, 올라가는 게 맞는데.
2: 예, 그럼 자.
0: 예.
2: 자.
0: 근데 중요한 게 혼자 올라가는 게 좀 약간 외롭잖아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한 두 분 정도. 예. 구제라고 해야 되나요?
1: 아. 예. 아. 한 분이 네. 나한테 눈빛을 막 보내는 게 있어. 저는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눈빛으로 막.
0: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등산을 선택한 분이 계세요. 아,
1: 네. 우리 저기 저 우리 남편분.
0: 윤성규 씨.
1: 네. 남편분 어떻게 저 저랑 같이 저 가시죠?
3: 아, 저는 와이프랑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1: 네, 아.
0: 거짓말을 하면은 아까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던데 방금 저는 와이프랑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1: 아, 근데 아니야, 이게 왜냐면 네. 한 번은 저렇게 해야 되거든.
0: 그렇죠.
1: 한 번 네. 저렇게 하고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네. 아이 그래서 이거 거부가 안 돼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0: 맞아.
1: 어쩔 수 없이 저랑 가셔야 됩니다. 예? 저랑 네. 한번 오잖아. 오잖아.
0: 근데 저 성규 씨 와이프분이 지금 스틱을 유난히 꽉 쥐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4: 예 뭐
0: 그러면 이제 한 분을 더 해야 되는데
1: 한 분을
0: 손 드셨어
1: 우리
0: 영웅님
1: 막내님
0: 네.
1: 막내님 같이 가시죠.
0: 가시죠.
1: 오늘은 관광입니다. 관광. 네. 오늘은 저 관광.
0: 네. 네, 투어리스트.
1: 네.
4: 아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한데 이거 진짜 이거
1: 관광.
4: 아 이거 너무 다 빠지시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바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너무 네. 아쉽습니다. 네.
4: 자, 자 그럼 제가 1조로 류재원님하고 김문학님 저와 같이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4: 같이 가고 그 다음 2조 2조 여성팀
5: 네.
4: 예, 3조가 브라더스 채브라더스 예. 강재준님
0: 예.
4: 3조입니다 3조
0: 예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0: 회장님 저희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저희 4조도 있습니다.
1: 4조. 야,
2: 여기는 4조가 아니고 여기는 망조라고. 망조입니다. 망조. 망조. 자 우리 또 자, 다 같이 망조는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망조는 구경만 하지.
0: 아 저희도 저희끼리라도 한번 하시죠.
3: 모여주세요.
4: 네. 네, 자 모여주세요.
2: 두산 바랑산
5: 파이팅!
2: 파이팅!
1: 갔다 올게. 네, 괜찮아.
3: 발길이 안 떨어지시면 같이 가요.
1: 옆으로 얘기하시고.
6: 이렇게 하시고.
2: 자, 출발하겠습니다.
3: 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조심히 다녀오세요.
3: 네, 가겠습니다.
7: 아, 눈이 있어 좋다. 겨울 사는 분이야.

0: 대단히 산은 그렇게 많이 가봐도 갈 때마다
1: 아 그럼요
2: 힘들어요.
1: 힘들고 근데 또 갈 산을 갈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기분.
3: 아 햇살이 막 들어온다. 나무 사이사이에 예쁘다. 여기 길 너무 예뻐요.
1: 어 여기가
3: 네.
1: 요 구간은 또 소나무가 많은 구간이야.
3: 어 그러니까 너무
1: 소나무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소나무들 네. 굉장히 막 이렇게 곱게 뻗은 소나무가 없어.
2: 네. 이 소나무가 쫙쫙 뻗었네. 어,
1: 네.
4: 소나무는 겨울에 봐야 돼. 그래서
3: 진짜
1: 여기 소나무 숲길 소나무 숲길. 와. 여기는
5: 와 진짜 이쁘다.
6: 아 이거 요정 나올 것 같아. 뭐.
3: 어 맞아요 요정 나올 것 같아요.
6: 요정 나올 것 같아.
3: 요정이 사는 숲 같아. 어 슬슬 고요. 와 여기 눈 지금 여기 우와. 내려오는 거 너무 예쁘지.
6: 예쁘다.
3: 여기 너무 예쁘죠. 아 이게 화면에 담길까요? 너무 우와. 예쁜데. 여기 잠깐 서볼까요? 민정님 와봐요. 네 하나 둘 셋. 와 너무 갑자기 확 내려왔다.
6: 너무 세게
3: 아니었어.
6: 너무 세. 와
3: 너무 좋네요.
7: 신상해.
3: 이 발왕산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발왕산. 이게 예전에는 왕성할 왕자를 썼는데 지금은 임금 왕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영화에 이목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대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왕이 날 산인가 약간 이런 뜻으로 발왕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여기 발왕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발도 크고 덩치도 크고 엄청 거대한 사람이어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짝을 못 만나다가 옥녀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옥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산적질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포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왕이를 기다리던 옥녀가 기다림에 지쳐서 죽게 되고 이 발왕산 맞은편에 옥녀봉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발왕산과 옥녀봉 이 설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왕이 날 산인가 이게 느낌이 더 좋아. 기운이 좋은 산.
6: 저도.
3: 네. 그래서 오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정말 두 분께도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 어디 계실까요?
6: 지금 어디에 계신?
3: 어디 계실까요?
6: 저보다 높은 곳에 계시겠죠?
3: 아 그럴까요?
5: 날도 추운데
1: 예.
5: 길도 허맑고
1: 저 밑에 저거 저 야 이걸
6: 와 눈꽃이다
1: 우와 와.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6: 화이트
1: 네 정말 그림이다 근데 원래는 산을 좋아했어요? 바다를 좋아해요?
5: 저는 원래 물을 좋아했습니다.
1: 저도 그래요.
5: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1: 저랑 진짜 비슷하지. 저랑 진짜 비슷하지. 저도 물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고.

0: 그렇죠. 산은 보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1: 어, 우리가 아, 괜히 이렇게 모인 게 아니네요.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0: 그 본성은 바닥은 그런 네. 공통점이 있어요. 어, 네.
1: 근데 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둘이 떨어진 건 처음이잖아요.
2: 처음이죠.
1: 지금 아내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2: 하,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일단 집에 가서의 제가 걱정입니다.
1: 집에 가서? 아.
3: 본인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4: 아 불편하셨으면 같이 오셨겠죠?
5: 그렇겠죠. 네.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살짝 눈물을 여튼, 훔치는 것 같아요.
4: 그래, 저는 여튼 미소를 봤거든요.
3: 어, 어느 쪽을 믿어야지?
5: 깊은 눈물이었나요, 그런 그게?
3: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아니 이게 네. 사실 사랑의 힘이라고 하지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산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3: 맞아요.
4: 어, 그 남자친구였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3: 그냥 뭐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이제 제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지리산이나 이런 높은 산들을 갈 때 같이 가자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같이 가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가고 이런 모습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그때 마음이 확 가셨구나.
3: 맞아요.

지리산을 아껴놓고 있었어요. 안 오르고 내 남편이 될 사람이랑 오르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리산에 가자, 결혼을 하려면 지리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빠가 그러면 지리산에서 너가 말했던, 전에 말했던 그 웨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뭔지 얘기를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이제 티아라 왕관 있죠, 그걸 빌려오더라고요. 이거 쓰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웨딩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0: 정석이라고 하나요? 그 전원부 글자의
1: 정상석.
0: 정상석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 입고 하시면 다 비켜줍니다. 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 다 찍어줍니다. 프리패스 그냥 정장 입으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신? 그렇지 않았나? 난 그게 최고.
2: 그 맞아요. 정영상 선배님 그 빨리 찍을 수 있었고. 아이고 웃겨라. 결혼식 여기서 하시는 거세요? 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니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주시면서 네. 박수 쳐주시면서 네. 저희는 하객이네요 하고 다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기 돌 위에 서가지고 딸 낳아라 아들 낳아라
3: 이런 노래 있어요?
2: 예, 무슨 판소리 같기도 하고 민요 같기도 하고 불러주시길래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듣고
3: 날라라 날라라 그 노래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2: 지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약주를 하셨는가

0: 와, 제법 가파르다.
1: 아, 신발을 조금만 더 세게 던질걸. 가파른 될수록 아주 후회가 되네. 아니, 아까 누가 이 산을 완만하다고 하셨어요?
0: 누가 그랬더라?
1: 예.
2: 완만하다가 또 오르막도 있고. 야, 바람도 불겠다. 능선이라서.

0: 걷기 좋은 능선입니다.
1: 누가 오르막만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2: 근데 이제 오늘 얻은 그 교훈은
0: 네.
2: 케이블카가 있는 산은
0: 네.
2: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남매 막내 여동생 분께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올라가기 싫다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웃으면서 네. 올라가셨어요.
3: 이제 형제끼리 또 이 코스를 저 네. 두 번 왔었어요.
2: 아~
3: 그래서 자기 코스 나름대로는 아니까
2: 아~ 오늘은
3: 곤돌아 탄다니까
2: 네.
3: 아마 그걸로 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아.
2: 아~
4: 또 모르죠. 우리 또 오빠들 없는 데서 오빠들 또 흉볼거 있나 그러려고 또 흘러갔는지.
2: 아니 전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3: 막내는 거의 산에 좋아해요. 그래서
2: 네.
3: 그 저하고 이제 둘이 계속 매주 다닌다시피 하죠. 매주.
2: 그러면은 이제 등산을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3: 전에는 이제 각자들 이렇게
2: 예.
3: 그 취미로 다니다가
2: 예.
3: 오래전에 그 막내가
2: 예.
3: 그 얘기하면 또
2: 아
3: 막내가 이제
2: 예.
3: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암 수술하고 힘들었는데
2: 예.
5: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를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좀 눈물이라는 거가 섞여 있었죠. 그렇게 삶을 좀 살다가 그 오빠가 이제 산을 데리고 처음에 산행을 갔는데 뭔지 모르게 나를 내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희망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힘들지만은 오빠들이 같이 이끌어주니까 오빠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먼저 산을 찾으면서 오빠들한테 안 갔냐고 졸라대고 있죠. 저는 솔직히 저보다 제가 그 소리를 제가 판단받았을 때보다 솔직히 마음이 더 무너졌었어요. 그냥 의지해서 그랬던가?

0: 이제 동생들이 다 건강에 또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폐암이라고 이제 판정을 딱 받으니까는 이제 동생들도 뭐 여동생 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래갖고는 저도 이제 뭐 천청병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수술하고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다 이겨낸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 나면서.
1: 엄마, 힘내시고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5년 차인데 의사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예, 다 해주고. 그런 불행이 지금 보면 어떻게 다행이고서 오남매가 또 더 끈끈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그 나무들도 네? 뭔가 그림이 되는 것 같잖아, 그지? 상고대가 얼은 거지 뭐.
1: 그러니까요.
2: 아, 여기 이제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휴식. 어묵일 산업 버스 팀 2조 3조 2조 3조 감사와 성도 바란다 이사.
3: 회장님이 보입니다.
2: 아 보입니까? 예. 부지런히 올라오시고 3조 3조 3조 호미 보입니까?
4: 예. 저기 3조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프면 저 우리나라 배가 참 맛있습니다. 배 사서 드세요.
2: 알겠습니다.
5: 오셨어요.
2: 네. 자, 식사 시간입니까?
5: 오, 식사 시간인가요?
2: 예. 점심을
1: 점심 시간.
2: 주식 시간.
1: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2: 되겠습니다.
1: 박수 한번 주세요.
2: 예, 여기서. 자, 점심.
1: 오빠 대박. 야,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2: 아니, 저 오세진 님이 저번에는 오뎅꼬치를 갖고 오신 거.
1: 오뎅꼬치.
2: 아, 진짜 아니, 대나무까지 꽂혀 있는 거.
1: 대박.
2: 네.
6: 아, 근데 오늘은
2: 야,
5: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대장님.
2: 됩니다.
5: 네. 누구 대장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1: 어? 설마.
2: 와! 와!
1: 말도 안 돼.
5: 좋아하신다.
1: 야. 과메기.
2: 와!
1: 와! 말도 안 돼.
2: 오 마이 갓.
1: 과메기를요. 겨울에 지금 완전 철인데.
2: 그렇죠, 그렇죠. 예. 건조도 잘 됐네, 반건조가.
5: 야, 맛있어요, 여기가.
2: 색깔이 좋은데, 기름이 쫙 반들어란 게. 어, 김문환 선생님은 떡! 야, 모찌!
6: 예, 예.
1: 아, 와, 제가 떡 모찌. 주셨네.
2: 예. 모찌 좋아하거든요.
1: 오,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5: 네.
1: 와,
5: 네.
2: 아니, 충무에 가면 충무 김밥 같은데.
7: 아, 이거는 집 밑에 꼬마 김밥.
1: 아, 예. 이거는 제가 어제 4시간 동안 만든
2: 예.
1: 이 계란 샌드위치를 하나씩 쌓았어요. 하나씩 드시라고.
2: 네.
1: 이거 하나씩 지금
2: 예, 감사합니다. 예.
1: 그분들이 아까 케이블카를 타는 바람에 딱 맞아요.
2: 아~ 예.
1: 정말 약간
8: 그래서 보낸 거죠?
1: 예, 딱 맞습니다.
8: 주사 맞으라고 보낸 거죠?
1: 예, 정확히.
2: 그다음에 우리 또 브라더스, 제 브라더스. 뭡니까 여기?
1: 우와!
2: 만두철, 야 만두철,
1: 야 만두 제대로다.
8: 연대. 타입입니다. 예? 이북 연백 타입.
2: 아 이북의 연백 만두. 예. 야.
5: 우리 대장님은 뭘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2: 전 젓가락하고 입을 준비했습니다.
5: 아, 제가.
2: 젓가락하고 입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점심 시간. 야 식사 중식.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5: 면.
9: 우와 이게 뭐예요?
5: 거기 뜨거운 물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9: 감사합니다.
5: 네. 남편분이 다 가져가 버리셔가지고.
1: 아 그래? 가져갔어요? 오빠 하트라고 써 있긴 하거든요.
5: 어, 내 도시락 아, 가져와라.
9: 네. 여보세요. 아, 어디시죠?
10: 우리 여기 위에 레스토랑.
5: 레스토랑?
9: 저는 지금 눈밭에서 구르고 있는데요.
1: 지금 와이프분은 도시락이 없어서.
10: 그렇죠.
1: 그렇죠. 잠깐만.
10: 잘 좀 챙겨 주십시오.
1: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6: 와 대박 대박.
11: 바람.
6: 이 아름다운 경치에 cheers.
11: 역시 커피.
9: 그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이따 보자.
10: 알았어.
9: 그래 그래 끊어라.
1: 아, 예, 맛있게 드십시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야 산에 진미가 다 있어. 여기 산에 진미가 과메기가 여기 있다니. 바랑스 산골짜기까지 산에까지 올라왔으니 대단하네 대단해. 야 진짜. 자 주세요.
5: 맛있게 드세요. 맛있으시죠?
2: 감동의 물결이 넘칩니다. 감동. 와, 이거 뭐야?
3: 어우.
12: 땄어요.
2: 자, 산에서 과메기를 먹다니 이건 뭐.
3: 아니, 바다 냄새가 입에서 나네.
13: 최고예요, 최고.
14: 네, 손으로 먹는 겁니다, 식었을 때.
3: 와.
1: 만두 너무 맛있어요.
14: 딸기 진짜 달죠?
3: 두 개째 먹는 사람 있다.
14: 아까 하나 먹었는데 두
1: 저 만두 네 개째입니다.
2: 에너지를 또 충전했으니까 자, 파랑사 정상향에서 출발!
12: 출발!
2: 자, 조별 위치 맞추고
12: 가자!
1: 샌드위치랑 과일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겠지?

0: 와, 경사가 계속 이루어진 않겠죠?
1: 가다가 이제 또
0: 풀어지죠. 가다가 또 이제 평지 갔다가 뭐. 어, 조심하십시오.
2: 조심하세요.
3: 아유, 힘들어.

0: 엄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이고.
1: 조선이님. 예. 스틱을 사이즈 좀 길게.
0: 아, 예. 지금 얘가 이상해.
2: 쭉 들어갔구나. 길게. 네네네.
1: 좀 더 길게. 더 길게.
0: 얘가.
1: 더.
0: 너무 눌렀더니 들어갔어.
1: 아, 저 조여야 돼. 돌리면 되는데. 아까 아이고. 어느 게 풀린 거야?
0: 아까 오른쪽이요.
1: 근데 죄송합니다.
2: 됐다 돌아갔네.
3: 잠내는 완주해서 마지사부터 봐야지.
1: 됐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2: 대장님이 직접 채워주셨어요.
0: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1: 머리 조심.
2: 여기 여기 나무 조심하세요. 조심. 얼굴 안 긁히게 조심하세요. 이야, 이렇게 정신이 자꾸 팔리죠. 이렇게 앞에서 뭔가 조심하세요 해주면 뒤에 선창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뒤에까지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4: 신발끈 풀어줬어.
5: 아, 신발끈 풀었어.
2: 신발끈 좀 묶고 가네.
4: 네, 신발끈 풀어줬어.
2: 묶고 가겠습니다.
4: 비상입니다. 신발끈 풀어줬어요.
2: 네.
4: 비상 상황입니다.
1: 비상. 네, 비상 상황.
4: 예. 네.
5: 비상 아니에요.
4: 비상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다리끈도 아니고. 좀 도와드릴까요? 어? 네, 껴드릴게요.
5: 여기다가.
4: 예, 예, 예.
5: 이렇게 끼워 주시면. 예.
4: 이거 원래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5: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5: 감사합니다. 네. 신발끈을 묶고. 죄송합니다. 남편이 자꾸 제 생각을 하나 봐요.
4: 남편이
5: 자꾸 제 생각을 하나
4: 풀고 있어요 지금.
5: 아 진짜 도움
2: 안 되네.
1: 우와. 어머.
5: 이거 봐.
1: 말도 안 돼. Let it go. Let it go.
5: 맞아 맞아. 그거를 아까 생각이 안 나서.
1: 네.
5: 와 그거야 이거 겨울왕국.
1: 그렇다면 엘사? 어, 이 비현실적인 느낌이 뭐죠 이게?
5: 아 이거 우리한테 선물 준 거예요.
1: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코스 괜찮은데요?
5: 네.
1: 온통 하얀색이네.

0: 오, 저희 다 온 것 같은데요?
1: 예.
0: 어, 여기다. 우와. 우와. 아, 여기 재물 장수, 지혜 사랑이 따로 나오네요.
1: 어떤 걸 담으실 건지 그래서.
0: 아. 어머니의 산 바랑산이 순백의 눈을 품어 빚은 어머님을 바랑수. 바랑수는 마치 어머니의 양수와 같다. 자, 올해 재물 좀 술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
1: 그러면 네. 저는 장수를 한번 장수. 선택해 볼게요. 아.

0: 물맛 좋은가요?
1: 아, 네. 표현이 안 되는데요?
0: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네.
2: 그러면 저는 네. 사랑으로 먹겠습니다.
0: 사랑.
1: 역시.
0: 사랑꾼이야, 사랑꾼.
2: 저는 올해 이쁜 네. 딸.
0: 이쁜 딸. 네,
2: 이쁜 딸 생기길 바라면서. 물맛 좋네요.
0: 제가 보니까 딸바보 예약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 자, 저희 이거 이제 떴으니까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1: 그래요.
0: 자,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1: 네.
3: 이 나무가 뭐래요?
0: 이것도 좋아.
3: 왜? 이 나무죠?
0: 예.
3: 네. 야,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와야겠는데?
0: 딱 들어가서. 엄청나. 내 사진이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 와.
3: 저 뭐예요? 우와. 와, 뭐야, 이거?
0: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내가.
3: 와, 누가 주걱으로 판 것 같아.
0: 가운데 싹 다 비었는데, 썩었는데, 바깥에. 바깥에 껍질, 바깥으로만 해가지고 자라는 거 봐, 지금. 어마어마해, 이건. 이거 어떻게 나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시. 몇 병이 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3: 와, 신기하다.
0: 1년 안에 찍어, 기념사진.
3: 예, 안 맞아. 다른 포즈.
0: 자, 이제 반포.
1: 됐어.
3: 됐어.

0: 유재호 선생님께서는 와, 산을 오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나요?
1: 아, 예, 저는 예. 예, 산을 원래부터 차는 이제 20대부터 좋아했어요.
0: 예.
1: 그러다 결혼을 하고
0: 네. 가정을 가지고. 그렇고 뭐 산악 활동도 열심히
1: 하고. 네, 근데 예.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관악산을 데려와서 제가 그 진달래를 꺾어서 월계관처럼 해주고
0: 예, 예.
1: 라면을 끓여주니까
0: 예, 예.
1: 그렇게 좋아하면서
0: 예.
1: 아빠 그러면 산이 그렇게 같이 보다 좋고 그러면 선계산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0: 선계산?
1: 그때는 예. 생각 없이 약속을 했어요.
0: 예, 예, 따라오고.

그날도 계룡산을 가차게 잘 가는 산이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을 갔다가 집에 근처에 다 들어오는데 전화가 아내한테 온 거예요. 희정이가 많이 다쳤어. 그래서 막 오니까는 막 제 차를 끌고서 거의 사고 지점인데서 얼마 안 먼데 전화를 받아고 오니까는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0: 가는데 다른 차가 어머님을 교통사고를 내서 치여서 그때 돌아가셨죠. 어머님도 한날 돌아가셨어요. 야, 이거 살아서 뭐일까? 내가 뭐로 살려서 뭐일까? 이제 집사람 보고 우리 이 세상 떠나자. 살아서 뭐했냐? 이렇게 소중한 딸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술만 먹고 해던 사업장도 직원들한테 이제 벌어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산을 가요. 그러다가 산을 가면서 이제 다시 내가 딸하고 약속한 거 이거 못할까? 한번 해보자.
1: 류희정. 아,
0: 유정 사랑한다.

0: 자, 이제 여기서 오르막이 서서 시작됩니다.
1: 네.
0: 마지막에 마지막, 여러분들
2: 마지막 힘내야 돼.
0: 계속 정상까지 오르막길.
3: 와. 잘못했습니다.
0: 입에서 이제 단내가 좀 나실 겁니다. 네, 단내.
3: 이제부터
1: 웃음기 사라질 거야.

0: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내려갈 때는 걸어서 가시는 거죠?
1: 오, 좋은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타고 내려가고.
1: 너무
0: 그 정도 베네핏은 있어야죠. 네.
2: 완전 숲길이네요. 와, 눈숲길이다, 눈숲길.
3: 와우. 고속이 반짝반짝.
2: 네. 와, 무슨 조명 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멋있네. 와.
3: 너무 예쁘다.
2: 아니, 이게 고드름 이런 거 먹기도 하지 않나? 이게 청정한 건데. 자연 아이스크림.
4: 종소리가 네. 나네요. 와, 유리구슬. 와, 소리가.
2: 소리가. 확 맞나요?
4: 소리가.
2: 오! 오, 좋다. 오, 다 온 것 같아요.
4: 네.
2: 재준아. 재준이, 재준이 왔나?

0: 힘드신가 봐.
1: 나 목걸이인데 목걸이.
0: 네, 문남님 힘드신가 봐요.
2: 아.
3: 가세요, 먼저 가세요.
2: 괜찮으시겠어요?
4: 배낭 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3: 아니요, 배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2: 네. 다리 천천히. 여기만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4: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 네.
3: 쳐지지 말고.
2: 네.
3: 힘내라 해.
2: 마지막. 자, 화이팅!
4: 화이팅!
2: 네.
4: 네.

0: 맞아요. 정상 쳐지지 말고 출발하겠습니다.
1: 네, 가겠습니다.
0: 바람쌤의 기
1: 마지막입니다.
0: 힘!
2: 파이팅!
3: 파이팅! 힘내시다.
4: 파이팅!
0: 자, 힘내라! 힘!
1: 오, 힘!
0: 자, 다 왔어요!
2: 민정아!
1: 오! 오! 조이! 오!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2: 오!
0: 시간!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됐어요.
5: 영화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 지금 주인공.
0: 야, 너 이거 일부러 붙인 거 아니지? 일부러 붙인 거 아니야?
5: 일부러 붙였어. 나만 이러잖아. 나만 이러잖아.
0: 와. 안녕하세요!

0: 제 발음이 제 넷째인가?
1: 네 번째 동생분도 예. 초이사라케 화이팅!
2: 화이팅!
1: 초보동사 화이팅!
2: 화이팅!
3: 하나 둘 셋!
1: 아 멋있다 태극기. 야.
3: 와,
1: 아 좋네 태극기.
3: 찍습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돼. 하나 둘 셋!
1: 야 이 파랑산 148 파랑산 정상을 올라오셨는데요. 윤석기님 뭔 고생 하면서 학점고트 끝에 올라오신 게 아니시고 가장 빠르게.
4: 아 저희도 예. 진짜 케이블카 타고 왔지만 예. 케이블카 한 200m 정도 갔나?
1: 아 예.
4: 나무니 절벽을 뚫고 올라왔어요.
1: 아직 알았고요. 예. 야 윤석이님 별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5: 저는 강원도 설사를 처음 와봤는데 뭐 비록 케이블카지만 이제 다른 또 풍경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제 와이프랑 꼭 같이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6: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올라온 순간 이제 물론 올라올 때 너무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감동을 받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와이프가 지금 좀 떠오르고 아. 두 커플분들처럼 저희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올해는 꼭 이세를 네. 나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좋은 기운을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7: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 정기를 듬뿍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화이팅!
1: 예, 등반 가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 유희정, 약속한 천산에 이어서 이천산 우리 희정아 계속 할게. 아빠 많이 하늘나라에서 도와줘, 희정아.

0: 사람 보았어 바랑산
1: 화이팅.
2: 오늘 메뉴 뭐예요?
3: 네, 오늘 메뉴는 묵은지 김치찌개랑 그리고 떡볶이랑 어묵탕입니다.
2: 어머, 이 윤기 나는 거 좀 봐.
4: 맛있어 보인다.
2: 맛있어 보이네요.
4: 아니, 여기다 이렇게.
2: 감사합니다.
5: 맛있게 생겼네.
6: 반짝반짝한 게.
2: 맛있게. 우와. 이 좋은 기운을
1: 김치찌개!
2: 맛있게 드세요.
4: 아,
2: 이래서 산행 뒤에 막걸리를 한 잔 이렇게 마시다.
3: 근데 언제 산행을 하셨다고? 어우, 어묵탕 예술이다.
2: 떡볶이 누가 만들었죠? 엄청 맛있네.
4: 맛있죠? 진짜.
0: 어묵미래 산업버스 도전!
1: 화이팅!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서로 죽은 동사기야 칼에 맞은 검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하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0: 차지.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동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동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동사는 물이 없으면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망경 벌판이나 진제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1: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망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양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1: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살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에 갔던 거의 좋은 쌀 신동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지는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아, 그러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 하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 하고.
3: 반듯해야 돼요. 길이.
1: 벽골제의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4: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게 당시 소설 속에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1: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굴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0: 찰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이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0: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령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 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 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님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사회 고장 김재. 전통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 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 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제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제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보신루비로. 안녕하세요.
4: 어머. 우와. 어머. 오정의 씨 아니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0: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0: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감사해요.
0: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0: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
0: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0: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
0: 시아버님께서.
5: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5: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5: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0: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0: 아, 그렇구나.
5: 네,
0: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배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5: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0: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배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배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한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0: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5: 아주
0: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0: 옆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1: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2: 우리가요 무슨 무슨 때 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0: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3: 예쁜 핑크.
4: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2: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3: 그렇죠.
2: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3: 그렇죠.
0: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2: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3: 손 충분히 벌 수 있어요?
4: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2: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2: 그렇죠.
4: 네.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2: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4: 환영합니다.
2: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예.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아유,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2: 아.
1: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1: 네.
2: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1: 네.
2: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야푼에다가 네.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게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네.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묻었네.
0: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방?
0: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주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이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2: 신발 흑보드로입니다. 예. 우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네.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에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0: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발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0: 아, 네, 뭐,
1: 혹시
0: 원래.
1: 되어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0: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1: 그래, 오래된 집 같아요.
0: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네.
1: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0: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1: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0: 아, 원래 저는 방송국
1: 방송국
0: PD였어요.
1: 피디요?
0: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 특히 여자
1: 맞아요.
0: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1: 연결이 안 돼요.
0: 그쵸, 막
1: 네.
0: 맨날 청바지 입고
1: 맞아요.
0: 뛰어다니고.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0: 사실 저기 이 공간은
1: 네.
0: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1: 아,
0: 많았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1: 어우,
0: 함께.
1: 세상에.
0: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1: 네.
0: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네,
1: 어머머머머머.
0: 요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1: 예.
0: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맛을,
1: 닮았어요.
0: 그쵸?
1: 그것도가
0: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
1: 신기하다.
0: 있었나 보다.
1: 잔상이 어릴 적에
0: 네.
1: 그게 있었고.
2: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흥겨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였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없어.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췄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야,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 회원들.
2: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0: 오정 씨 온다고 이쁜 오정 씨 온다고 그냥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0: 예.
2: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 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0: 우리 김제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제는 대동굿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굿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0: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우도가 되는 거지. 우도 농악이라는 것이 호남 평야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못 오는 거예요. 이제 호남 평야의 농경 문화를 수담은 대동굿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2: 김제 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4: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허름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울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5: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0: 이렇게 이렇게
2: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회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0: 김제 호남우도 얼치고
6: 좋다.

0: 강은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시골에 있어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0: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치시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수탈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세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2: 어? 선생님이세요?
3: 네.
2: 어? 아이고, 잠깐만요. 저희 들어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아이고, 들어. 안 되지.
2: 아이고.
3: 안 되지.
2: 아, 선생님. 그대로신 분 있네요. 예전에 있었는데.
3: 예전에?
1: 예전에. 예, 화이팅 한번 하게.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4: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 나왔어. 화이팅!
1: 화이팅! 아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 남사당패가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0: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의 하나인 꼭두각 신호롱은 과거 봉건 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이되었다. 꼭두각 신호롱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여러 손님들한테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 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제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0: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Hey,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3: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1: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를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죠. 아기 차 뱃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0: 꽃이
1: 오빠
0: 몰라.
1: 저 마을에 어떤 이가 오빠
0: 몰라.
1: 날 더러우라 하네 오빠
0: 왜 불러
1: 사귀

오빠.

0: 줄 알아?
1: 오빠!
2: 하나, 둘!
3: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0: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미니와 멜로디와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 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 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 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크 잇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크 잇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크 잇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크 잇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거예요. 네. 자,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렛츠 플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 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민요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민요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 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헤이오오 에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까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고맙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자,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같자 해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오, 박수.
2: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해서.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십니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이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아.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감사합니다. 주세요.
6: 체키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계속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그때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 들은 신이 대답하

0: 따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2: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3: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3: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아, 좋아요. 얼쑤 시작!
4: 얼쑤!
3: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4: 얼쑤!
3: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3: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0: 천천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 시구 해볼까요? 옹 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 시구
1: 옹 해야.
2: 오,
0: 좋아요. 다시
2: 어쩔 시구
1: 옹 해야.
0: 어쩔 시구
1: 옹 해야.
0: 나도 나
2: 옹 해야.
0: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와,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2: 투.
0: 예결밴드 부각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3: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0: 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1: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탈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우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3: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4: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5: 쥐, 기타가 더 멋져요.
6: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5: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6: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6: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6: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1: 차지.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1: 해주세요.
0: 멀어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1: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와.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반갑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셔놓고 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재미있게 격려의 박수와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까지 이제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공연 준비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공연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는데 그때그때 신명나게 박수 좀 쳐주셨으면은 저희들은 진심 명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숨은 장군님은 엽시오. 사물놀이가 유랑 지훈아 선생 70주년 기념 공연을 맞이하여 만 인간과 망고 복록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잔뜩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을 기류에서 사셨던 분위기 때문에 그분의 호마저 유랑이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유랑 지훈아 형님의 70주년 기념 공연을 우리 모든 후학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악당 오늘 우리 지훈아 선생님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금일 정성들이 누산 만고 핵사를 풀었으니 만사가 되길 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재수 대통하시고 금년 한 해 묵었던 건 원강철로 죄수물 하시고 내년에는 큰 복 받으세요. 어이.

각간 집에 다 모였으면 1차, 2차, 단 3차 끝에 행진!

0: 야, 우나야, 이놈아. 어떻게 연습 잘 하고 있는겨? 너 양상 한번 눌려봐, 너. 이게 미꾸라기질을 그냥 구워 삶았나 이렇게 베베 꼬아 몸을. 우나야, 허리 딱 펴고 무릎 붙이고 다시 해봐. 그렇지, 그려. 야, 이절 이렇게 해갖고 밥비로 먹고 살겄냐, 너? 여기 너 뒤집기 한번 해봐, 여기 돌아봐, 여기. 야, 팽팽 돌아야지, 뭐여, 그게, 이놈아. 예. 이거 왜 이지랄여, 이거. 어시고. 환장하겄네, 이거. 몸 관리 잘해라, 너 배 나온다, 나중에. 아이고, 참,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요.
1: 연습 바로 가게.
2: 아,
1: 그래, 빨싸게 오게.
2: 그래요.
1: 빨리.
2: 상무 썼으니까 연습이나 한번 해야지. 뭐.
1: 연습을 해야 돼. 그래,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2: 빨리 하고 놀러 가자.
1: 아, 그건 그렇고 너 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봐, 누나야. 뭐,
3: 그래, 누나야 한번 그래요. 해봐.
2: 나 혼자 해보라고?
1: 혼자 그래, 배웠잖아. 아,
2: 아, 그럼 그 장단이나 한번 쳐봐.
1: 얼씨구.
2: 간다.
1: 얼굴. 얼씨구. 간다. 얼씨구.
3: 아이고.
1: 얼씨구.
3: 오늘 연습 많이 했네.
1: 잘하네.
3: 얼씨구.
1: 얼씨구. 얼. 얼씨구.
3: 그래 그래.
1: 얼씨구. 그래 그래 그래.
3: 어.
1: 그래 그래.
3: 에이.
1: 더 빨리. 더 빨리. 잘하네. 얼씨구. 얼씨구.
3: 얼씨구. 살살해요. 살살해요.
1: 잘하네.
3: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1: 얼씨구.
3: 어.
1: 얼씨구.
3: 그래 그래. 어. 또 뭐가 있어?
1: 또 있어. 또 있어.
3: 얼씨구.
1: 많이 배웠구만. 혼자만 잘해. 얼씨구. 얼씨구.
3: 어 그래 그래
1: 역시 우나야 우나 역시 짱이야 짱짱 잘하네 잘해
3: 앞에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2: 아이고 어우 죽었다
1: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3: 그래 다 같이 한번 해보자
1: 그죠 뭐, 다 같이 연습 해보자
2: 한번 더 해?
1: 그죠
3: 아니 다 같이 해야지
1: 해보자
2: 빨리 해 빨리
3: 하자 아이 자
2: 하나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대대댕그라

0: 맞춰놓으라고 했어.
1: 아이고. 그래 맞춰놔.
2: 아니
1: 돼.
2: 여기 지금 선상님들이 어딨냐 지금. 우리만 지금 쎄 빠지게 아주 그냥 어? 연습하다 뒤집었어 이러다 그냥.
0: 아이고 직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2: 아휴 나 몰라. 나 모르고 꼭 젊어서 놀아야지 이러다가는 연습만 에이. 하다가 뒤집었어.
1: 맞아 젊어서 놀긴 해야 돼.
0: 그지 그지.
3: 야 그러면 내가 가서 망 좀 보고 올게.
2: 그래 말 잘했다. 너 하는 거 없으니까 빨리 망이나 좀 보자.
1: 잘 봐야 돼.
0: 이게 없어 없어 없어.
2: 없지 없지. 저쪽 저쪽.
0: 저기도 없어 없어 없어.
3: 야, 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아무도 없어.
2: 그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
1: 그렇지 그렇지. 야,
2: 빨리 빨리 술 한 잔 하러 가자.
0: 그러면 걸리면 누나가 책임지는 게요?
1: 그렇지. 아,
2: 책임지고 말 것도 없어. 일단 빨리 일단 그림 붙고 봐 그냥.
0: 야, 술 먹는 것도 연습이야.
2: 그지 그지.

0: 오늘 잘 맞네.
1: 잘 맞았어.
0: 여보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인천 남사당나리 보존의 얼굴마담 맹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봐도 제가 좀 낫죠, 저거들보다? 예, 여보게. 아, 이렇게 오늘 수준 높은 관객분들 오셨으니까 내가 제주 한번 부려보는데 무슨 제주인고 허니? 아, 난파기 원하니 악군도부터 한번 넘어갔는데 요것이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판이란 제주를 따. 그럼 시간 관계상 앞돌기하고 뒷돌기하고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는데 그치. 장렬했겠다, 때려라.

아니 쟤는 나오면 알아서 박수 치는데 나 나오면 박수도 이렇게 안 치고. 아 여보게. 아 이렇게 놀 것이 아니라 우리 만장하신 손님부터 그 약주 한잔 대접하려는 안주거리가 없으랬다. 해서 저 수산시장에 가서 요 자방고등 한 마리 사다가 노른노른 한번 거 갖고 대접하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려라.

0: 잘 맞춰야 돼 이거. 잘 맞아?
1: 어, 잘 맞아.
0: 요건 19구미로 한 번에 가야 돼. 여보게!
1: 왜?
0: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40, 30, 45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제주 하나 보여드리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 우리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네?

팬클럽인가? 여보게, 그럼 우리 아버님 위해서 내가 제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후려보는데, 하여 어떤 제주인권이 눈 깜빡 한번 못 보는 제주 번개 전발해도 번개부터 앞으로 갔다 계속 올라가도 여기 계시면 박수 한번 안 주시네. 아버지, 그냥 빨로 눈 바짝 뜨고 보셔. 여보게, 장단 바짝 물어봐라. 으시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에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 수별근본 소부허유 놀고 척벽가.
0: 그냥 옛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노랗고
1: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0: 피르자치라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오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봄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아, 이리 오너라 호뽀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맥도 있어요. 그걸 석빈이 걸 들어줘. 그럼 석빈이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 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 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직접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다음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취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자리도 나가지도 않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을 어렴풋이 살려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 올려보자.

0: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2: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3: 뭐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잠시만요.
0: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가면 만어 누나돈
1: 누나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0: 가면 만어
1: 누나돈
0: 누나돈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1: 누나돈 보물찾기 같아요.
0: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봤거든요?
0: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2: 좀 심승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전통을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하든지 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1: 성묘를 보내는

0: 대나무로 만든 대금, 명주실로 만든 가야금과 검은고, 천연의 재료로 만든 국악기. 그런데 국악기 중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250년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로 피아노의 전신이 된 이 악기. 이 악기는 과연 뭘까? 이 악기를 처음 들여온 이는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 담원 홍대용은 지식인이면서 풍류를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 1766년 34세 홍대용은 작은아버지 홍업을 따라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처음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악기는 바로 양금. 양금은 18세기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진 악기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양금, 구라파, 즉 유럽에서 건너온 철사로 된 악기라 해서 구라철사금으로 불렸다. 사다리꼴 공명통 위에 가는 금속줄로 만든 현을 얹고 그것을 차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양금. 주석과 철, 합금으로 만든 56개의 줄이 있으며 가느다란 줄 4개를 한 벌로 하고 모두 14벌의 줄을 2개의 괴로 받쳐놓고 연주한다. 소리가 화사하고 맑으며 영롱한 음색이 난다. 지금은 영산회상 등 줄풍류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국악기가 된 양금. 하지만 처음에 양금은 대중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리가 작고 56개나 되는 줄을 모두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악기다. 가는 철사줄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정이 쉽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이규경이 쓴 양금악보, 구라철사금자보의 기록으로 보아 양금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널리 연주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금이 피아노의 전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양금은 고대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널시모로 불리며 연주되었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는 산투르라고 불리며 연주되었다. 널시모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로 개량되었고 서양음악의 대표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의 전신이 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초기에는 악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양금의 반전이 시작된 건 18세기 후반. 홍대용은 집에서 벗들과 음악회를 열어 양금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연주하며 양금을 알렸다. 본격적으로 악기로서 궁중과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양금은 독주악기로는 쓰이지 않고 음량이 작은 현악기 위주의 관현합주와 단소와 함께 연주되기도 한다. 양금은 철사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이 우리 음악에 새로운 음색을 더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1: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쁘다.
1: 와!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를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리요.
1: 그래요.
2: 자, 한잔하시오.
1: 자, 한잔하세요.
2: 예.
1: 그래요.
3: 애기, 애기 주세요.
2: 그래요. 오메, 좋은 거 해왔네. 야가 요요요요요 요거 이제 내밀인데요. 요것도 끼가 있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안 사요.
1: 어이, 그런 게, 아, 무형이 천가?
2: 예.
1: 그 아쟁어는?
2: 예. 무형이 그놈, 귀신 홈 빼는 소리 같은 아쟁 소리에 반해갖고, 못 간대야 들고서 친정집을 나와본 지네, 이것이.
1: 어머, 요즘도 저렇게 세상에 늦빠진 처녀가 있단가?
2: 자, 들어보시오.
1: 고맙네. 네. 자, 어서 드시오.

0: 누굴 찾으세요? 혹시 욕쟁이 할머니 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 예. 저 혹시 이대기 축사 이금마 씨인데.
0: 네, 맞아요. 아, 테레비 보고 찾아오셨군요. 아,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0: 아이가
1: 드디어 준비. 정말 사실 때는 그래도 다 기다리신 사람들 아닌가. 아이고.
2: 예, 그리고요.
1: 또 가도 왔네. 아이고, 우리. 고생하네, 너희.
3: 근데 아가. 네. 누가 왔냐?
0: 아니, 내가 텔레비 보고 손님 찾아오셨어요.
3: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0: 아니, 예, 예.
1: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좋고 그런 것이지.

0: 박 선배가 불법으로 악기를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 인가도 없이 풍류방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1: 학생들을 모은 건 차 선생이야. 언니는 개인 교사한 거밖에 없는데.
0: 그게 다 불법이래.

0: 선생님 물고 늘어진 거야?
1: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을 거르지 뭐.
0: 어쩌다 이렇게 됐어?
1: 부모님만 그만두라고 했더니 앙심 먹은 거겠지.
0: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악기 팔았어?
1: 사진방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금하고 대금을 판 적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급 검은 고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2: 악기 값은 공장이 직접 붙을 거 아니에요. 소유료는 직접 받았어요?
1: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뒷면에 사는 사람의 사인이 있었어.
0: 거기다 언니가 또 사인이라도 썼구나.
1: 난 그 수표를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표가 차진방에 손에 있던 놈이 말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생긴 건 쫀쫀해도 간이 커. 그새 풍리방을 달래잖아. 풍리방이 그래도 돈으로 치면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
2: 그까지 풍리방? 아, 줘버리죠 뭐. 아, 예술하는 사람이 뭐.
1: 그만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찬우도 잘 알잖아.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놓은 풍류방이야. 겨울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있을 땐 불도 껐어. 그 바람에 손말이 꽁꽁 얼어 터져서 싸워야지. 차진방한테 풍류방을 뺏길 순 없어.
3: 자, 선생님 이제 들어가 보셔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0: 문이야. 다음에 또 면회 올 때 뭐 좀 사다 줄래?
1: 뭐 언니?
0: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주먹만한 오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신 오렌지.
2: 유치장에 앉아서 신맛이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진짜 뇌물수수죄로 일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판국에 오렌지라니.
3: 왜 정연 언니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2: 내가 몇 번 충고를 했다고. 가령 싸구려 단소를 사다가 손 좀 봐서 학생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잘 된 일은 아니야. 돈밖에 몰라 박 선배는.
0: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강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2: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예술적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3: 어디 갈 거야?
2: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3: 또 봐.
2: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0: 낯선 사람 보듯 해.
1: 언제 오셨어요?
2: 5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1: 미안해요. 못 봤어요.
2: 뭘 생각하느라고?
3: 정말 내가 오는지 몰랐어?
1: 네. 미안해요. 가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0: 아직도 같은 생각에 빠져있나? 그 생각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지금 말을 해주고.
1: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0: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돼?

0: 나오신 거고요. 옛날 친구들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벌였는데. 아가씨, 저신 손님이세요? 세연이에요.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좀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오세요.

0: 기다리면 되겠네. 왔냐? 네가 또 왔냐? 뜨겁다. 그럼 옷에다가 놓고 놀고 있니라. 좀 기다려. 아유, 육쟁이 할머니가 욕만 잘하시지 않더니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대단하시네요.
1: 복실 엄마, 저 가게에 막걸리 남은 거 있으면 아주 다 가져오세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예술가들이 소리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구경꾼들이 술 마시고 놀아도 되겠어요?
1: 아유, 놀아야죠. 그게 우리나라 진짜 예술이에요. 마당놀이나 사물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점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복스럽다.
0: 그래요? 아유, 뭐 난 잘 모르지만 신화도 좋네요, 뭐.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요만 해가지고 코를 찔찔 흘리더니만 가야금을 한다고.
1: 네.
0: 뭔 놈의 세월이 요렇게는 빠르다냐.
2: 야가요, 서양악기 다루는 애들 다 물리 적은 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 게요.
0: 놈의 장악군.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니.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긴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겠냐?
1: 전...
0: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대학이.
1: 네.
0: 하야금 좀 갖고 오소.
1: 네, 네.
0: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2: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손 놓은 지 오랜데.
0: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디.
1: 맞아.
0: 이 족사 소리 한번

0: 그 사람이 어머니의 예술적 동반자라는 사실은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어머니 혼자이므로 어머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야 해요. 죽은 사람 기다려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1: 닥치지 못했니?
0: 핑계예요. 유당이 없으면 재수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핑계예요. 그 사람은...
1: 말 조심이여! 다음 누구들 그 사람이여, 이 상끝이.
0: 한 교수 욕할 자격도 없어요. 한 교수 말대로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줄 하나 제대로 누르질 못하잖아요. 아니면 잡아보세요. 우선 나부터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기세요.

0: 그럼 바로 말하죠.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나나 무용이 오빠나 채실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겠다고. 애시당초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1: 떠나도 돌아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피가 끓어서 못 살아. 가야금을 손 놓고 1년만 살아봐라.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0: 어저께요 아가씨 아까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려놓으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모의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우지마. 우지마. 엄마. 엄마.

0: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1: 제발 은수야.
2: 듣고 있어요.

0: 알았어요. 이제 얘기하세요.
1: 변명은 안 하겠어.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지. 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게. 그래. 앞으로도 그래.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어머니,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마치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0: 그만두세요. 그럼
1: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짓걸만한 자존심도 없어. 헤어지자. 되돌릴 수 없어. 헤어지자, 원수야.
0: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난 처녀 때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전부 걸고 집도 부모도 다 버리고요. 당신을 찾았어. 당신만 믿고요.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지금도 같아요.

0: 들어가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여기 있습니다.
1: 아저씨.
0: 예.
1: 좀만 좀 깎아주세요.
0: 아유, 안 되는데.

말고 안 된다.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오만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아.

될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합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홍날 개잡들 해야 하는.

아무리 들었으니 여주자고 지들걸며 천국간 주자 언제 철로 궁계 안에 가득가득 관을 지어 빼돈 들었으니 여주자고 개토 놀며 지갱이 주자 언제 고중 방비 안에 때려야지 들었으니 여주자고 독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와,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까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까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네.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난 진짜 그를 보고 아, 네.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얘기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그렇죠.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2: 뭐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2: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량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네.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뼈
0: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4: 맞다고 하자.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냥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내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에서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량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약간 그런 공략을. 에,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에,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 있나요, 저희?
1: 네,
0: 보여주실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 거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5: 하시고
6: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6: 하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6: 하시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죠.
4: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렬 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영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
0: 대활년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7: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디노의 차디노의 차디나의 차디나의 우리의 차디 우리의 차디.

0: 차지에 모두의 차지 모두의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1: 네.
0: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현대적인 무당,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제작을 한
0: 이게
1: 깃털입니다.
0: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0: 약간 무당,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당 이런 것보다는 약간 여전사, 약간 뮬란, 이런 것좀 떠올렸습니다.
1: 좋네요.
0: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기운이,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0: 두분
1: 기운이
0: 다 무서운데
1: 좋으신지.
0: 약간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면 여기는 정말로 뭔가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죠. 좀 그런
1: 알겠습니다.
0: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차지로 가져가셔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
1: 맞죠.
0: 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 노래를
1: 맞아요.
0: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그
0: 여기 아니었어요?
4: 맞 여기였어요. 네.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국악방송에.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네.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네.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네.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0: 아, 네. 감사하게도.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잘한다.
1: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0: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0: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 보통 추자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네네네.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의 차지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0: 씨도...
1: 핑계를 대고
0: 그리고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네네.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네.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1: 제가 와서 헛새로 그럼요.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3: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에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3: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해요.
0: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1: 네, 저희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0: 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0: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불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난 신수 불기랑 삼재 팔랑관제고 잘 천만리로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는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음악 해금살롱의 Free to Fly였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유로움이 많이 제한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그렇게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 역시 이렇게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음악적 자유로움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신박서클인데요. 가야금과 색소폰, 드럼, 그리고 베이스 기타까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라고 하고요. 신박서클은 장르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음악을 추구하던 4명이 모여서 동아시아의 정서를 바탕으로 개성이 강한 음악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신박서클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아우, 숲에서 나온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심박서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경소, 신현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심박서클의 신현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심박서클의 박경소입니다.
0: 네. 자, 이 음악, 피톤치드가 실린 음악이 2집 음반인데 이 음반의 제목은 또 유사과학이에요. 네.
1: 예, 사실 2집을 어떤 컨셉으로 낼까 고민을 하다가 네. 평소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다리를 떨면 뭐 복이 달아난다.
0: 어, 네.
1: 뭐 엘리베이터 4층을 좀 피한다던가.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약간 농담처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0: 오.
1: 과연 그럴까?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번 앨범을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들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유사과학의 총집합, 도대체 어떤 유사과학들이 있나 한번 모아서 곡을 써봤습니다.
0: 아니 근데 심박서클이라는 이름도 되게 참신해요. 이건 어떻게 지으신 건지.
1: 아, 심박서클이라는 이름은 네. 사실은 저희 이름에 다 성을 딴 겁니다. 저희 멤버들의.
0: 아, 요새 유행하는 그 심박하다 그 말 쓴 거 아니고요?
1: 그 말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0: 에이,
1: 이제
0: 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 저희 네. 음악을 듣고 이제 심박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셔서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맨 처음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의미가 됐는데 오. 저희 신현필, 박경소 그리고 아. 베이시스트 연주자 서영도 씨 드러머 크리스찬 모란 씨의 이름 성을 첫 글자를 따서 심박서클이라고 지었습니다.
0: 아, 크리스찬이니까 클.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저는 클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왔었는데 정말 사람 이름이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혹시 그 멤버들의 음악적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음악을 해볼까 저런 음악을 해볼까 할 때 이 네 명이 말하는 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0: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2: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조율이 되는 건가?
0: 그러니까요. 그 생각 들거든요.
2: 네, 사실 저는 혼자 이제 국악기를 연주를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세계의 배경으로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쉽지는 않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멤버들이 서로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악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0: 네.
2: 또 이 집이 나오게 된 거는 1집을 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게
0: 그렇죠.
2: 된 거니까 네. 그래도 뭐 모르는 것들이 만나면 좌충우돌하는 계기가 또 더 응집하게 되는 에너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음악적인 것들이 그냥 저도

0: 그렇게 사람이 친해지는 것처럼 친해진 것 같아요. 네.
1: 아, 그 혹시 앞으로 이런 음악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까?
0: 저는 아직 멤버들한테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1: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첫 공개하는 겁니까?
0: 첫 공개합니다. 잘 네. 들어주세요, 우리 멤버님들.
1: 오, 잘못하면 오늘 해체하겠는데요? 네.
0: 사실 우리 음악에 뭐 우조, 평조, 계면조의 기본적인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양 음악으로 치면 뭐 믹솔리디안, 리디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마음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조를 이용해서 시나위 합주, 즉흥 연주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네. 시를 두고 한번 막 쫄라봐야겠죠.
1: 요 멤버의 네. 요 악기 구성으로 네. 와 될까요?
0: 하기 쉽죠.
2: 저 오늘부터 고민이 약간 깊어질 것 같은데요.
0: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고 싶어져라. 하고 싶어져라.
1: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실 곡도 새로 발표하는 곡이라고요?
2: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Flat Earth. 즉 평평한 지구. 네. 지구는 평평하다. 야, 라는 곡입니다.
1: 정말 옛날 얘기네요. 근데 이게 요새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까?
2: 네. 사실 최근에 다시 이제 꼭 서구권뿐만이 아니고 네. 동양권에서도 그 믿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분들의 이론을 하나하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은 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실까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걸 음악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1: 아, 너무 궁금한데. 아니 이미 인공위성하고 저 우주선에서 봤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죠.
2: 네.
1: 아, 그 생각도 아니 생각이 궁금해지니까 곡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2: 내가 속고 있다.
1: 아. 네. 우주선이 가짜다?
2: 그럼요.
1: 아, 네. 그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게 이론이 더 궁금해지니까 정말 음악이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심박서클의 플랫 어스 감상해 보시죠.

0: 자, 수군가는 판소리 중에 유일한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세계를 빗대서 인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끼는 어떻게 보면 서민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배층을 상징하는 용왕이 등장하고요. 또 상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짐승들이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을 풍자하는 건지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수군가의 멋을 느껴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수연 명창의 무대입니다.
1: 얻으라 너그 용왕 실겁 기날 갖고 내미련 기너그 용왕 가까드면 명나고 시 죽을 걸 내미 궁기 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되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원 청사르 나는 간다
2: 어이씨구야
1: 용왕이 분부허시되 왜 이리 잔말이 심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얻고 세상을 나오며 야 이놈 토끼야 네가 가기는 가되 너도 속은 있을 것이다 가자

다 고국 산천의 바라보니 청천의 얼어 있고 일락창사 추세원허니 부지하 처추상군 한곳을 당도헌니 한국

0: 죽은 아이지 차호우.
1: 좋다. 좋다.
0: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해족 청산허니 관불과 재관이오. 닭쪽 무림하고 태불과 봉황이라.
1: 좋다.
0: 소무 지식 하고 윤매 평생이라.
1: 좋다.
0: 한 곳을 바라보니 돛대치는

0: 팽 마주 밥 비지네요 적벽강을 당도하니 소자 천펌주유로다 동산에 달떠오네
1: 그렇죠.
0: 북한 폐회하고 팽무행강을 함께 가 소진우하 월일선 추강 어부가 빈대 기경선자 간년후 공추월지 탄단 차례 등에다 저반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 한산 동병월 월의 큰산 출시구 기주로 돌아들 적은 아주 어떤 강태공은 위수로 돌아들고 을지록 자흑뿐이라 벽계수변을 당구하여 깡짱 뛰어내리며 모르는 채로 가는구나 아. 별지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1: 그렇지.
0: 가든 토끼 돌아다 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디 제 길을 붓고 아. 발길을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가늘 찐대고 드린단 말이냐 미련 하더라 미련 하더라 너의 그 용왕이 미련 하더라 너의 그 용왕 실겁 기날 갖고 내미련 기더구 용왕 가까드면 영락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

0: 돌아간다. 백운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어이 친구야.
2: 토끼가 수궁을 탈출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용왕이 간을 달라고 하니까 두고 왔다 그러고 육지로 간 다음에 별주부에게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를 해주신 우리 김수현 명창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예, 안녕하세요. 네,
2: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그 미산재 수궁가로 국가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보유자가 되셨는데 미산재 수궁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 그 특징이라면 그 미산 선생님이 주로 남자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산 선생님 여자분이시니까 좀 아무래도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여자들이 특히 수궁가 하기에는 좀 부드럽지 않나. 그런 특징이 남자 선생님 소리보다 네.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2: 그렇군요. 네. 그럼 미산재 말고는 수궁가에 어떤 재들이 또 있습니까?
0: 이제 지금은 현재 한 세 바탕 정도가 있는데요.
2: 네네.
0: 이제 유성준재는 우리가 하는 유성준재와 이제 송만갑 재가 있어요. 네. 송만갑 선생님 재가 있고 이제 서편재라고 하는 이제 정 보성소리 네. 정흥민재. 그 지금 아마 세 바탕이 아마 현재로 하겠을 거예요.
2: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 고향이 군산이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뭐 아주 어려서부터 소리를 하신 거예요?
0: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 네.
0: 그게 국악원 입구로 이사를 갔어요.
2: 아.
0: 그게 국악원 있는 같은 동네 살았지만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2: 네.
0: 입구로 이사 가다 보니까 아 거기 소리 소리가 나고 이제 뭐 장구 북소리가 나니까
2: 네.
0: 근데 그때 우리들은 뭐 그 놀이터가 없어 갖고 거기만 들어가면 막 넓은 막 마루
2: 네.
0: 두 개 막 방이 있고 북장구 있고 막 깽맥이 있고 그러면 그거 치면서 노는 게 우리들의 놀이터였죠 말하자면
2: 네.
0: 그렇게 놀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와요.
2: 어.
0: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2: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소리를 듣게 됐죠. 이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듣고 좋은 거예요, 그냥.
2: 그 어려서 그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접하신
0: 예,
2: 거네요.
0: 그렇게 됐죠. 예.
2: 그럼 첫 스승님이 김재경 명창이셨던 거죠.
0: 예.
2: 그 후로는 어떤 분들에게 배우셨나요?
0: 그 후로는 이제 군산에서 공부하다가 익산 지금의 익산이죠.
2: 네네.
0: 익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군산 국악원에 안 계세요.
2: 아,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익산을 찾아갔는데 이제 최광렬 선생님이 계셨는데
2: 네.
0: 그 선생님은 열사가라고 예를 들어서 안중근, 뭐 이준열사, 유관순 이런 열사가를 하셨어요.
2: 오, 네.
0: 그래서 3년간 거기서 열사가를 열심히 배웠죠.
2: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제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되 박초월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2: 네.
0: 그래서 왜 박초월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했는데도 그러고 무조건 그냥 서울로
2: 가라니까 가는 거죠 뭐.
0: 예.
2: 네.
0: 왔더니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아 뭐 내 목소리가 박초월 선생님이 뭐 맞아서가 아니고 박 선생님 박초월 선생님은 그때 지방에 도는 학생들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자취하고
2: 네.
0: 선생님이 양식 팔아주시고 거기가 우리 공부하는 숙소고 학원이에요.
2: 그랬군요.
0: 그래서 그 박초월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했던가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2: 성품 네. 때문에.
0: 네.
2: 네.
0: 그래서.
2: 그 몇 년을 배우신 거예요?
0: 83년 작과실 때까지.
2: 아, 그 후로는 쭉 배우신 거군요.
0: 그럼요.
2: 아, 네.
0: 네.
2: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0: 예.
2: 네. 그 애원성과 수리성을 김수현 명창께서 둘 다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판소리의 그 다양한 어떤 성음 혹은 성질들을 다양하게 구분하는 게 저는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애원성하고 수리성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0: 애원성은 그냥 그대로 그 좀 애절하다.
2: 네.
0: 그걸 애원성이라 하죠.
2: 네.
0: 근데 이제 수리성은 이렇게 좀 굵으면서 고음을 내는. 그러니까 판소리는 역시 굵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리성을 최고로 치고.
2: 그 수리성은 보통 남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나요?
0: 근데 이제 물론 여자 남자가 다르지만
2: 네.
0: 여자분들도 좀 약간 굵으면서 고음을. 그 박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정말 그 고음을 다
2: 네.
0: 내시니까.
2: 선생님도 두 가지를 다.
0: 아 저는 아무래도 아직 부족하

0: 네. 그 선생님이 부르시는 소리 중에서 흥타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흥타령 자주 부르시죠?
1: 어,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 이제 모이면 정말 흥타령 네. 아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바빠서 모일 새는 없어도
0: 아, 네. 요새도 모이기 좀 어려운 시기라
1: 지금은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무대 가면은 많이 흥타령을 많이 하는 편이죠.
0: 네. 흥타령은 어떻게 해야지 맛깔나게 살릴 수 있나요?
1: 그게 사실은 흥타령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흥타령에 흥자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어. 처음 시작이 아이고 대그로 나오지
0: 그러네요.
1: 흥이 네. 하나도 없어. 근데 네. 그게 진도 지방에 가면은 네. 한타령이에요. 그게
0: 한타령. 아,
1: 그 서름이 그 이제 아낙네들이 밥 메고 막 진도 가면
0: 그래서 아이고로
1: 그러지 자기 그 서름을 네. 그 노래로 소리로 네. 풀어내기 때문에 첫 번부터 아 이거 되고 이렇게 슬프지. 그래서 한타령이에요 원래가. 아. 흥타령이에요. 흥자 하나도 안 나오는데.
0: 그러네요.
1: 그죠?
0: 아니 선생님 그 흥타령 중에 선생님이 곡을 붙인 부분도 있다 그러던데요.
1: 아 옛날에 오래됐을 때 지금 우리 강경아 선생이 대학교 때 네. 제가 시를 또 좋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를 가지고 네. 선생님이 시가 참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참 읽어보니까 좋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책꽂이다 꽂아놓고 생각을 이제 못했어요. 그냥. 네. 근데 네. 이제 그 민요 취입을 하게 됐어요. 네. 1, 2집을 내는데 육자백의 흥타령 네. 그걸 내는데 그걸 가사를 딱 놓고 보니까 곡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흥타령 하기 좋은 길지도 않은 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취입 첫 곡으로 됐어요.
0: 아 선생님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셨던 시를 곡에다 얹으신 거군요.
1: 그렇죠. 너무 그 시가 좋아서.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음반을 취입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홍고용이라서 막 많이 나눠드렸죠. 나눠드렸는데 제 진도에 가면 저 민요 대회가 있어요.
0: 네네 있어요. 네네.
1: 그 일에 갔더니 아 그 창밖에 그 가사를 모르는 사람들 없이 하는 거예요.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가 혼자 분석을 해봤어. 그게 명곡이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흥타령 가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본 가사거든.
0: 아
1: 곡은 내가 붙여서 게 뭐 좋은 곡이랑 못해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너무 새로운 가사 네. 가사도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르는 사람도 없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배운 적도 없이 그냥 그 테프만 듣고
0: 네.
1: 그때는 또 테프 시절이거든. 근데 듣고 창밖에 그걸 그게 우리 저기로 봐서는 히트를 한 거예요. 그 가사가.
0: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사가? 게 명곡이죠.
1: 아, 그랬어요.
0: 네.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짧게만 좀 불러봐 주신다면.
1: 이게 창밖

0: 술을 빚어놓으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너무 가사 좋죠.
1: 와, 아니 이 너무 시각적인데요. 막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시에 반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까지 나왔삼서
1: 그러니까요.
0: 청철아 했삼서 네. 밤새도록 놀자 좋은 말도 되고 너무 좋아서 그 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새로운 가사니까 네. 그래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1: 히트를 했군요.
0: 네, 네 히트. 네.
1: 선생님 이제 벌써 소리하신 지 70년 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을 요새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신다면요.
0: 첫째는 우리가 이 판소리 오바탕이 네. 옛날에는 12바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오바탕만 있는데 삼광 오륜이 들었어요.
1: 네.
0: 판소리에는. 네. 심청가 내 심청가를 학생들에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부모한테 불효를 하겠냐 이 술을 배우면서
1: 그러네요.
0: 그리고 흥부가는 네. 딱 하면서 어떻게 형제간 우애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수군가 순간은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1: 네.
0: 그게 군신유의라고 그리고 우리가 적벽가를 하는데 네. 적벽가는 부모이신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1: 네.
0: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남의 그 저기 중국 역사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부모유신을 그래서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라.
1: 네.
0: 이게 반소리 오바탕을 나는 항상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창이 되라는 게 아니고 내용부터
1: 마음을 그럼 배워야 되니까
0: 그래야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고 형제 우애할 수 있고
1: 네.
0: 벗과 벗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쉬운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교육이 돼야 된다
1: 네.
0: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1: 아유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 김세종제 춘향가도 좀 오랜 세월 동안 부르고 계신데 그 김세종제 춘향가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0: 김세종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춘향감 여러 제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저도 미산 선생님한테 옛날에 춘향가를 좀 배웠는데 이제 그 이별가라고 있어요.
1: 네.
0: 이별가가 기니까 어느 한 대목을 부를 말할 때 오리정 이별가라고 오리정 대목이라고 그래요.
1: 네.
0: 그게 왜냐 나머리 가면 오리정이 있거든.
1: 네.
0: 그러면 이제 다른 바디들은 전부 다 춘향이가 이제 이대로 떠나니까 네. 술상을 딱 차려가지고 오리정으로 나가요. 이별을 네. 하려고 가서 술 이별주 한 잔씩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별을 하는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김세종제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신재효 고창 선생님이 그 오리정으로 나가서 이별하는 건 맞질 않다. 이면에 안 맞다. 내용이 네. 맞질 않다.
1: 왜요?
0: 이제 그 소리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도령이 떠날 때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육방 가족들 네. 쫙 호의하고 이제 그쵸, 한 장 네. 가는데
1: 네.
0: 지금 저기 춘향이가 이도령은 몰래 연애하잖아요.
1: 아, 네.
0: 어? 부모님 모르게 춘향무만 알지 사또는 모르는데
1: 네네.
0: 어디 거기 가서 알고 떼고 막 그 잔디밭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울거든. 이제 그 내용이
1: 네네.
0: 오리형 이별할 때는 오리형 나가서 야고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서방 이별하냐고 울어. 그러면 이제 이도령이 지나가다가 저게 무슨 소리냐 울음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방 잡고 갔다 와라. 그러면 누가 우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온다. 그래서 거기서 이별을 하는데 김세종제는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저도 했는데 느닷없이 뭐야. 그 오리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 그럴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방 관속이 오리정 내거리에 어디 가서 아이고 땜을 놓고 발을 쭉 뻗고 우냐고요.
1: 요새 말로 하면 그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거네요.
0: 그렇죠. 우리는 그 이면이라고 하는데 이면이 맞지 않다고
1: 네.
0: 그래서 그 고창 신재 선생님이 고쳐주신 가사를
1: 어떻게
0: 그러니까 춘향이 집 담장 안에서 잠깐 이별을 해요.
1: 아~
0: 그래서 그 오리정 저기 오리정 이별이 아닌 거죠.
1: 네.
0: 그래서
1: 그게 더 설득력 있는데요.
0: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열 가지를 한다고
1: 예.
0: 그래서 그 내용이 김배종제 춘향가는 너무 품위가 좀 있고 그래서 솔직히 김배종제를 제일로 아마 좀
1: 맞춥니까?
0: 쳐주는 것 같아요. 춘향가 중에서 네. 사실.
1: 아 그런 또 분석이 있었네요.
0: 네, 그럼요. 네.
1: 그 이번 무대에서 김세종 씨 춘향가의 한 대목을 해주실
0: 예, 그
1: 건가요?
0: 그 이별 대목이거든요.
1: 아 여기 해주실 건가요?
0: 네, 예, 여기를 할 건데.
1: 오리정 안 나옵니까 그럼?
0: 안 나오죠.
1: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수현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컷 울고 내일은 이별할라요. 준현!

프로. 네가 한 장을 누이라느냐 보내요도 가글을 짓고

0: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하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폐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도 내거리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1: 그렇지.
0: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성!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 테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으호. 그때요 동원에서는 내 행자 떠날라고 도련님 찾느라 야단이 났겄다. 내 행자 떠나는디 쌍규를 어루거니 도쿄를 어루거니 병만아줄이 분분할제 방자 거불래요 낙이 몰고 나간다. 다랑다랑 다랑다랑 주냔 문저 당도하여 어허 도련 큰일났소. 내 행자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없고 와.

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자리까라 다 잘간 나 분명히 게 이별이지 왜 너무 이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한단 말이오.

이번에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한지수 씨인데요. 전통 관악기 연주자면서 공연 기획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지수 씨는 계속해서 창조하고 흐르고 변화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요즘 세상을 잘 관찰하면서 이것을 예술로 풀어내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생황 연주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지수류 24관 생황산조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황피리 태평소와 같은 전통 관악기를 연주하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르는 전통을 만들고자 이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주하고 있는 생황은 삼국시대 때부터 연주되어 온 기록이 문헌과 도상상에는 남아있지만 그 음악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황산조를 다시 만듦으로써 생황의 역사를 다시금 이어가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나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와.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차 뱃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사랑의 꽃으로.

니가 오빠.

0: 뭔지 알아?
1: 오빠!
2: 하또!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미니와 멜로디와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분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렛츠 플레이.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대? 인생? 150세. 어,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 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미뉴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뉴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미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미뉴입니다. 나 혹시 미뉴, 나 서도 미뉴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이.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자,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자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쉽죠?
1: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사생세계요. 도와주셨습니다.
2: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저기.
1: 박수.
3: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십니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는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아.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와우. 야.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세기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런데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의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 들은 신이 대답하기를

0: 따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구강누리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0: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0: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아, 좋아요. 얼쑤 시작!
2: 얼쑤!
0: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네. 얼쑤!
2: 얼쑤!
0: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0: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3: 옹해야.
0: 좋아요. 다시.
2: 어쩔시구
3: 옹해야.
0: 저쩔시구
3: 옹해야.
0: 나도 나
2: 옹해야.
0: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어?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1: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3: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3: 그래, 이 정도면 됐다.
1: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3: 황공하옵니다, 전하.
1: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3: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2: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1: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3: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3: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네,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3: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쁘다.
1: 와.

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와, 무대 정말 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도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예,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예,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아,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예,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0: 거네요?
1: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아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2: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2: 아니에요. 아주
0: 훌륭한 아 여기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3: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2: 맞다고 하자.
4: 그냥
3: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추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3: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는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3: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3: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3: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3: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시. 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3: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3: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3: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3: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네,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무대
3: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어떻게 해야 되지?
5: 보시고
4: 잘할 수 있다.
3: 고추장
4: 보시고
3: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고추장
4: 좋다.
3: 신토불이 나선다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네.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3: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3: 다음에
0: 아쉽다.
3: 불러주시면 또 하죠.
2: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3: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3: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력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네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연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3: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3: 네.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위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3: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
0: 대활연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5: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나의 차지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차지 우리의 모두의 차지 모두의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마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0: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5: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네.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아, 이 깃털이요? 네.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좀 현대적인 무당, 네.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네.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네.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4: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4: 오~
0: 약간 뮬란
4: 오~
0: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4: 오~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4: 네.
0: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4: 네.
0: 사실 이제
4: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4: 네.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데?
0: 두 분 다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고요.
4: 네, 네,
0: 여기는
4: 네.
0: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4: 네.
0: 느낌이 가죠.
4: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4: 아,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4: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4: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4: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4: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4: 네,
0: 복
4: 맞죠.
0: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4: 맞아요,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4: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네.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6: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6: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여기 아니었어요?
6: 여기였어요. 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0: 네.
6: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0: 네.
6: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4: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4: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0: 네.
4: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0: 네.
4: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0: 네.
4: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에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0: 네.
4: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0: 네.
4: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0: 네.
3: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4: 네.
0: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4: 네.
0: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4: 아, 네. 감사하게도
0: 너무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6: 너무 잘한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0: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0: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아,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 보통 추자 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과 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0: 네네네.
1: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 차시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0: 씨도...
1: 핑계를 대고
0: 그리고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0: 네네.
1: 잘 되고 싶잖아.
0: 네.
1: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0: 네.
1: 오랫동안 하고 싶고
0: 네.
1: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저희
1: 그러니까
0: 제가
1: 와서 헛새로
0: 그럼요.
1: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1: 네.
0: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1: 네.
0: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들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게 돼요.
0: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1: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0: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1: 네.
0: 아시다시피
1: 네네.
0: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0: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이야.

0: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신수 불길한 삼재 판관제고 잘 천말 이룬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가야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자꾸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아, 제가. 으따, 띠, 따,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저한테 타악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큰 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속 음악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고 연주를 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

0: 저희 팀은 다 악기에 몰빵되어 있는 멤버들이라서.
1: 찬우 잘하잖아, 찬우.
2: 그러면 태풍이 끝나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가 지금 그 요즘 가족 단위 초등학생 근데 직장인
3: 전통 음악 집단 셋은 그 앞에 팀 이름처럼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이제 민속악 팀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만나서 지금 이제 졸업 이후까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이제 한예종 그 음악가 친구들과 이제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함께 만든 민속악 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전통 음악. 네, 보통 전통 음악을 뭐 그대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전통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좋은 반주자와 좋은 세션의 그런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짜릿함이 또 있어요. 반주자로서 상대의 중요한 공연,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나로 인해, 그러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이 좋았을 때 또 짜릿함이 있어요.

0: 되게 항상 열심히고 맨날 국악만 듣고 국악밖에 모르는 국악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고
1: 제가 생각하는 이민영 연주자는 정말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연주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통연희단 꼭두새라는 단체에서 제가 꽹과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꽹과리와 이제 사물놀이 악기의 울림이 제 이렇게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이제 연습실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걸 이제 업으로 삼았을 때 나중에 이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인솟극장 풍류에서 이민영의 FAQ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습한 소도소리, 장단, 태평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1: 자, 풍류만 이민영입니다.

0: 아쟁이 어디가 편하시지? 네. 왔다 갔다 하기 여기가 아쟁이 여기 앉고
1: 나 그 사고 났을 때 그 영상 같은데
0: 감독님 혹시 핀마이크 여유가 없을까요?

0: 우리 연주자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민영 씨가 이제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연희 여러 종목들도 다 하고 그리고 장단도 치고 판소리 곡법도 치고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 텐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를 어떤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오히려 이민영 씨의 욕심은 장르의 개수보다는 그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긴장되는데요. 또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지금 공연이랑 또 완전 다른 그 창작음악 공연을 하고 왔는데
1: 이게 거의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2: 네.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정말 예를 들어 민속음악이 좋다 재미지다 했을 때 민속음악을 했을 때 그게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간혹 이제 무대에서 장구를 치면서 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무대에 쓸 때도 있는데 소리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소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개인이 행복하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 들고.
1: 저는 민영이 5학년 때 네, 담임 교사인데요. 제가 첫 부임했을 때 맡은 학생이었거든요. 같이 국악 공연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점점 그 노력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더 뿌듯하고,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훌륭한 네,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I know.
2: I know. 저를 되돌아봤을 때 민속 음악을 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그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악인으로서 그리고 그 민속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좀 천천히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요즘입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다.
1: 어?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1: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1: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2: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2: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2: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1: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휴,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섭,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연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네,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 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되는 이상여 집 안에 있던 상여인데, 이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0: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1: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아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2: 누구야?
3: 꼭두.
2: 꼭두? 꼭두 각시?
3: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2: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3: 내가 원에서 이쪽인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2: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3: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2: 두렵긴.
0: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0: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1: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이 들어보세요.
2: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벌벌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0: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3: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0: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2: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0: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의 미련은 능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주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0: 이렇게
1: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0: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일이고.
1: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이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0: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누설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계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0: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1: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0: 땅을 다 파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3: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4: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 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0: 집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1: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2: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주겠지.
3: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1: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3: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헌 다리, 세 다리 달라고 하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그릇을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의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3: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거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4: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돌아야 돼서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5: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6: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 넣을 예정이거든요.
5: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0: 또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1: 꼭두도 또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은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0: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2: 우리 다시대 일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3: 그러네.
2: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듣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외웠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부터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

0: 다시 되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되게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 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 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0: 진짜 이쁘다.
1: 와!

늘 같은 선택만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 이완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피해나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경고가 담긴 말이기도 한데요. 항구를 벗어나 항해에 나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멈춥니다. 왼쪽 콧구멍을 넷째 손가락으로 막은 채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4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으로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숲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투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샷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마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탈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 저기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인격적인 이상은 기억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는 얘기해 지정 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1: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이렇게
0: 문화재 호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저는 저기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기 그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미신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가역 물에 이렇게 얹어놓고 냄주를 하잖아요. 진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현을 튕김으로 인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는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2: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시네. 예.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다 표시가 나네. 반지 달아졌구만.
2: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무슨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3: 그렇지?
2: 네.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밖에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뼈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이게 선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흰선, 검정선, 흰선,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성이 되죠. 이게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손 고생하는 거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보면 지금 농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잘름 철 때인데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이 정도면은 오동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악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시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 해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쁘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오준억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새끼야!
1: 네?
0: 구명조끼야!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몇 개야!
1: 네?
0: 구명조끼야!
2: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어. 뭐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어, 그만이.
2: 해왔어, 또.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 애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벼.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며.
3: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3: 그러니까 취미로 국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오,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4: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께나 난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그리야.
4: 3번.
3: 자, 스탠바이. 자, 브이탈 스타트. 에이,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장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한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2: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어허, 이금화.